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5일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토스트의 라 세레나타, 테너 주세페 디 스토파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다크 초콜릿의 쓴맛과 단맛, 또 씹을수록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나물 반찬처럼 사랑도 인생도 딱 그런 것 같아요. 학교를 졸업하거나 또 오래 살던 곳을 떠날 때, 자식을 결혼시키고 나서 느끼는 그 시원섭섭함, 후련하면서도 허전하고 기쁘면서도 괜히 코끝이 찡한 그 감정. 생각해보면 그런 복잡한 맛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삶이 더 오래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새콤달콤하고 쌉싸름하기에 쉽게 잊히지 않는 그런 맛처럼요. 요즘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인생의 맛은 어디에 가까우신가요? 일요일 아침 그 맛을 천천히 음미해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절

0: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슈베르트의 즉흥 곡 도지번호 935호 가운데 3번 B플랫 장조 안단테 보내드렸습니다. 안드레이 가빌로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즉흥 곡인데 변주곡 형태로 되어 있죠. 아름다운 로자문드의 테마를 가지고 여러 아름다운 변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풀어서 쓰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국 감상 시간에는 테나 프리츠 분달리시 앨범 위너 리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요새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 전곡 감상 좋다는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너무 내 개인적인 향수를 가지고 이 전곡 감상을 모두에게 강요하고 있나 조금 그랬었는데 아니죠? 좋죠? 자, 9509번님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우리 부부는 커피 취향도 독특하고 개성이 강합니다. 언제나 아침이 되면 커피를 내리는데 남편이 갑자기 단백질 커피에 푹 빠져서 즐겨 마시는데 저는 죽어도 내린 커피여야 합니다. 이만함 개성 뚜렷하쥬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런 자신만의 그런 취향 있다는 거 참 재밌지 않나요? 이거는 뭐 굳이 상대방에게 내 취향을 강요할 필요도 없고 내 취향을 바꿀 필요도 없고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취향들 하면 되죠. 커피 따로 타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저는 사실 커피는 뭐 이래 먹나 저래 먹나 무조건 다 좋긴 한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흐린 커피예요. 저는 일단 이렇게 옅은 커피는 못 마시겠어요. 뭐 그것이 내린 커피든 뭐라고 할까요? 또 에스프레소로 추출한 커피든 뭐든 다 좋은데 저는 진한 커피가 좋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하면 산미 강한 커피.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늘 밭에 심었던 작물 중에 맷돌 호박이 있다. 맷돌 호박은 늙은 호박을 말한다. 나는 늙은 호박보다는 맷돌 호박이라고 부르는 게 더 친숙하다.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부르신 이유도 있고, 왠지 태어날 때부터 늙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부르는 게 호박에게 미안해서이기도 하다. 어머니는 원래 욕심이 없는 분이셨는데 맷돌 호박한테는 과한 애정을 보이시며 걸음 욕심을 내시곤 했다.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알고 계셨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맷돌 호박을 심을 자리에 걸음을 잔뜩 가져다 두셨다. 그러면 어머니는 구덩이에 걸음을 듬뿍 넣고 호박을 심으셨다. 이렇게 무심한 듯 서로를 챙기는 어머니,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 맷돌 호박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텃밭을 마련한 첫 해에 나는 부모님을 떠올리며 각종 호박을 심었다. 그런데 나무 그늘에 치여 호박 넝쿨이 제대로 뻗어나가지 못했다. 수확량은 턱없이 적었다.

첫 해에 실패한 호박 농사를 두 번째 해에 만회해보려고 농사 스승님인 어머니의 조언을 세심하게 따랐다. 호박을 심을 때 처음에는 거름을 많이 주고 어느 정도 자라면 욕심부리지 말고 덩굴 두세 가지만 남기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니 거짓말처럼 호박넝쿨이 힘을 받아 뻗어나갔다. 어느 정도 자란 뒤에는 노란 호박꽃이 춥게 피어났다. 보통 호박은 박색인 사람에게 비유되지만 호박꽃을 제대로 본 사람은 그런 말을 못할 것이다. 이리도 청순하고 고운 꽃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호박꽃에 호박벌이 날아든다. 통통한 몸에 비해 작은 날개가 쉼없이 움직이는 귀여운 호박벌. 한참 동안 꿀을 빨고 꽃가루를 모으더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자리를 뜬다. 꽃이 핀 자리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호박은 뽀얀 자태를 선보인다. 노란 호박꽃도 갓 자라난 열매의 모습도 마트에서는 만날 수 없다. 우리는 늘 상품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성체의 채소들만 보기 때문이다. 농부만이 느끼는 기쁨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식물들의 자라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식물들이 생존 번식을 위해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햇빛과 물과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잎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련의 과정은 꽤 치열하고 집요하다. 채소들이 피우는 꽃은 여느 화려한 관상용 꽃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 가지꽃, 콩꽃, 부추꽃, 당근꽃, 당귀꽃 등 꽃을 피우지 않는 것이 없고 각자의 모습대로 씨앗을 만들고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쓴다. 농부의 눈은 그저 모두가 예쁘고 귀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나 역시 텃밭 작물과 과일나무들의 변화무쌍한 모습에 감탄하며 나의 시각과 세상이 넓어지는 걸 경험한다. 그들은 나에게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도록 힘을 주는 존재들이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캣 스티븐스가 작곡한 Morning Has Broken, 빈소년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주키퍼, 동물원 사육사이자 판다 할부지로 불리는 강철원의 책 매일 아침 나는 텃밭에 간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분 유명하시죠? 이 국내 최초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푸바오로 인해서 판다 할부지로 이렇게 불리게 된 분이십니다. 강철원님. 글도 참 잘 쓰시네요. 무심한 듯 서로를 챙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길이 참 따뜻하게 그려지는 글이었어요. 다른 욕심은 없는데 유독 걸음 욕심을 내는 어머니를 아무 말 없이 챙겨주시는 아버지. 그 무언의 배려가 이 맷돌 호박을 키운 거겠죠. 또 이 글에서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었죠. 호박꽃 이야기였어요. 마트에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갓 피어난 노란 호박꽃. 우리는 늘 상품 가치가 있는 성체의 채소들만 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놓친다는 저자의 말이 참 저는 오늘 그 말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네요. 어쩌면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결과만 보고 과정을 놓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머릿속에 좀 떠오릅니다. 농사로 자식들을 길러내신 부모님도 또 텃밭 작물들도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뿌리를 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이 꽤 치열하고 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봐주는 눈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습니다. 1420번님 사연입니다. 여기저기 아르바이트하다 열흘 만에 쉬는데 아침부터 마트에 들러 오이지 50포 3개, 열무 2단에 얼갈이 1단, 오이 15개, 부추 1단 엄청 사왔어요. 제 배는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는데 언제 오이지 담그고 열무 얼갈이 김치 담그고 오이 소박이는 또 언제 담가야 하나 한숨이 나올만 한데 이거 다 해서 주변 언니 동생 친구 챙겨줄 거 생각하면 행복함이 먼저 드는 저를 어찌해야 할까요? 몸은 힘들어도 그만큼의 행복은 무엇으로도 비교가 안 돼요. 좋은 음악이 있어 힘을 내봅니다 하셨어요. 참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군요. 힘든데도 또 이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분들이 기쁘게 받아서 먹을 생각을 하면 그 행복은 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대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요. 또 이런 사랑은 어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받으신 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서 또 그것이 다른 곳으로 사랑으로 또 이렇게 전달되겠죠.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에릭 사티의 짐노패드 1번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테나 프리츠 분달리시의 앨범 비너 리더 전곡을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1번째 트랙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요, 로베르트 슈톨츠가 작곡한 Wien, Wien by Nacht erschön. 뭐랄까요? 우리말로는 비엔나는 밤이 되어야 비로소 아름답다 옮길 수 있겠는데요. 이 에어스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밤이 되어야 비로소 아름답다. 비는 낮에도 아름다운 도시예요. 근데 해가 지고 이렇게 가스등이 하나 둘 켜질 무렵이 되면 또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오래된 골목과 카페 그리고 음악이 어우러진 그 밤의 풍경을 이 노래는 참 낭만적으로 그려냅니다. 저 역시 비네 송바던 시절에 공연을 보고 친구들과 또 이렇게 천천히 그 링슈트라세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던 밤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데요. 낮보다 오히려 밤이 더 아름답다고 느꼈던 순간들 참 많았습니다. 아마 이 노래도 그런 비네 밤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베르트 슈톨츠의 Wien wird bei Nacht erst schön. 비엔나는 밤이 되어야 비로소 아름답다. 이걸 프리츠 분달리시의 노래 그리고 이 곡을 작곡한 로베르트 슈톨츠가 직접 지휘하는 Wien Volksoper Orchestra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테나 프리츠 분달리시 앨범 빈의 노래 비날리더 중에서 오늘은 빈 비트 바이 낙데스 슌 비엔나는 밤이 되어야 비로소 아름답다 이 곡을 분달리시의 노래와 로베르트 슈톨츠가 지휘하는 빈 폭스 오퍼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비날리더 비날리트라고 불리는 이 노래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전부 다 장조예요. 단조를 떠올리니까 진짜 안 어울려요. 근데 장조인데 그래서 듣다 보면은 밝고 유쾌하고 또 막 이렇게 뭔가 미소 지어지고 그런데 또 그 가운데 어떤 곡에는 묘하게 이렇게 아련하게 향수를 자극하면서 뭐 슬프기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 아련이라는 말밖에 안 떠올랐고 다른 근사한 어휘가 없나 고민됐는데 아무튼 그런 향수의 감정을 주는 그런 곡들이 있습니다. 독일어로 젠수흐트라고 하거든요. 그 향수를 젠즈히티 한다고 하면 이런 향수에 젖은 그런 감정인데 저는 장조지만 이 음악들을 거의 그런 감정으로 지금 듣고 있어요. 자, 2190번님 사연입니다. 오늘은 저를 위해 하루를 보내려고 미용실 왔습니다. 450칼로리나 하는 아이스 미숫가루 커피 들고요. 칼로리가 높아서 자주 못 먹거든요. 시술 받으며 졸아야지. 다음 스케줄은 젤 네일이당. 젤 네일 뭔가 손톱인 것 같죠? 손톱에다가 젤을 바르는 건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예뻐져서 나오실 것 같네요. 아이스 미숫가루 참 맛있죠. 이 곡물 라떼 같이 450칼로리는 하나요? 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드시는데 칼로리가 높다니까 자주는 정말 못 먹겠네요. 저도 이렇게 미용실 가면은 머리 만져주면 이렇게 잠이 오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깜빡 졸면은 기분은 참 좋은데 좀 부끄러워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거군요.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작문호 90 가운데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보내드립니다. 세면 비치코프까지 위하는 쾰른 서독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현!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더위 하면
1: 하하림.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오늘 1부 끝곡은 비발디의 칸타타 잔혹한 기억은 이제 그만. 리움번호 684 가운데 아 어찌 내 슬픔을 원하는가 보내드릴게요. 카운터테너 안드라스 쇼레 노래 그리고 치아라 반키니가 주연은 앙상블 사이로의 연주로 함께 듣고요. 1부 끝곡입니다. 저는 이 곡 듣고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이은상 씨 홍난파곡 사랑을 소프라노 남덕우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0: 유동골뱅이,
9: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1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영화 라벤더 연인들 가운데 메인 테마 Ladies in Lavender 나이젤 헤스의 음악이었고요.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과 작곡가가 직접 지휘한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들국화님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편안하게 음악 공부하면서 클래식을 더욱 좋아하게 만드시네요. 마음을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방송이에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이것이 클래식 음악의 딱 핵심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더 음악 깊이 깊이 사랑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80, 내주는 강한 성이요 중에 동명의 합창곡 보내드립니다. Ein feste Burg ist unser Gott. 볼프강 규넨바인이 지휘하는 콘서티움 무지쿰 남독일 마드리갈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 80 내주는 강한 성이요 중에서 동명의 합창곡 보내드렸습니다. 볼프강 균엔바인지휘하는 콘서티움 무지쿰 그리고 남독일 마드리갈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박선옥님 사연인데요. 동생이 간호학원 운영해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아침마다 학원 가는 즐거움, 동생이 강의하는 수업도 너무 좋았어요. 하셨습니다. 와, 또 특별한 일이네요. 동생이 운영하시는 간호학원에서 공부하셔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셨군요. 아, 의지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동생 강의도 재밌었겠는데요.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또 아주 의미 있는 자격증 취득하셨으니까 앞으로 그 자격증 가지고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우리가 평소에 잘 못 듣는 곡입니다. 너무 좋은 곡이지만 워낙에 규모가 커서 잘 못 듣는 곡인데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오프 3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 보내드릴게요. 유자왕의 피아노 구스타보 두다메리지아는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길게 느껴지셨나요? 전 듣다 보니까 순식간이었는데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오프스 3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를 유자왕의 피아노와 구스타보 두다메리 지휘하는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곡도 전곡이 아니에요. 1악장 들려드린 거고요. 여기에 2악장, 3악장까지 총 3악장이 합쳐진 것이 바로 이 피아노 협주곡 3번의 전곡입니다. 2악장도 너무 감동적이고 뭔가 벅차오르고요. 3악장은 또 얼마나 화끈한지 정말 마지막 빰빠밤 끝나면요. 정말 자동적으로 기립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화려한 곡입니다. 이 피아노 협주곡 3번 한번 전곡, 전악장을 쭉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네요. 하늘바다님 사연인데요. 저는 퇴직하고 초등학교에서 미술 방과 후 강사하고 있어요. 늘 감사하게 되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초등학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치시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더더군다나 감사함을 가지고 일하시면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시겠어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레온 카발로의 아침의 노래 마티나타 듣겠습니다. 테너 프란치스코 아라이자의 노래와 랄프 바이커트가 주연하는 뮌헨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레온 카발로의 마티나타, 아침의 노래를 테너 프란치스코 아라이자의 노래와 랄프 바이커트가 지휘하는 뮌헨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바람돌이라는 귀여운 닉네임 쓰신 분입니다. 무척 피곤하나 아름다운 당신에게로 회복하려 눕습니다. 비스듬히. 아, 재밌어요. 그렇죠? 이런 도치가 재밌죠. 회복하려 눕습니다. 비스듬히. 네. 꼭 음악 들으시면서 비스듬히 누우셔서 음악 들으시면서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이병우 작곡입니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 곡 아시죠? 아주 쓸쓸한 마이너 곡인데요. 오늘은 전재덕의 하모니카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이병우 작곡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전재덕의 하모니카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목다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매일 사무실에서 듣다가 병원에서 함께하니 새롭네요. 어디 아픈 곳은 없나 두근두근 음악 들으며 마음 안정시키고 있어요.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원님도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이게 며칠 전이어서 그 다음에 검사 결과 잘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잘 나오셨겠죠? 꼭 마지막까지 결과를 좀 보내주세요. 저 의외로 호기심이 많답니다. 아마 좋으실 거라고 믿고요.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카나 가운데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면비치 커피까지 위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세미온 비치코프가 주연한 파리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0: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든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9: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0: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1: 오늘 마지막 곡은 앙리 뷰유땅의 비올라 소나타 B플랫 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보내드립니다. 노부코 이마이의 비올라와 로제 비뇨스의 피아노 연주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9: 메디힐 톤업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9: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9: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9: 홈픽
8: 홈픽
1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세계의 주인은 깊은 상처를 입은 소녀 주인이 주인공입니다. 고통은 주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요. 누군가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현실에서 도피하고 누군가는 문득 잠에서 깨어나 펑펑 울며 악을 쓰고 또 누군가는 곁에서 조용히 휴지를 건네며 일상의 수고를 이어갑니다. 마냥 철없을 것 같은 아이는 열심히 배운 마술로나마 가족의 상처를 씻어주고 싶어 하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고통과 마주하죠. 누군가는 회피하고 누군가는 맞서고요. 또 누군가는 마법같은 해결책을 꿈꾸기도 하지만 그래도 현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그렇게 더해진 응원이 무너진 세계를 다시 세울 힘이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닿고 싶은 시간, 최강희의 영화음악, 뒤에 첫 곡은요. 두 여인 중에서 베트 미들러, 윈드 비니스 마이 윙스 띄우겠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0: 부탄가스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2: AI가 다 해주는 ERP?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파로스 ERP.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조각.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아름다운 두 곡을 들으셨죠? 애니메이션 매직 스워드 중에서 더 플레이어 들으셨고요. 영화에서는 어머니가 모험을 떠난 딸이 무사하길 바라며 기도할 때 부르는 노래인데요. 개봉 후에 셀린 디온과 안드레아 보첼리가 듀엣 버전으로 새롭게 불러서 큰 사랑을 받았더랬습니다. 앞서 들은 곡은 영화 샤인,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업자가 좀 안 들렸죠? 없어라. 기나긴 고통에서 벗어난 주인공 데이빗 헬프갓이 마침내 평화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때, 그때 아름답게 흐르던 곡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 3개의 주인으로 시작했는데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곡들과 이어져서 들으니까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면서 또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 함께여서 참 좋다라는 생각까지 네, 포근함까지 들어버리네요. 캡틴 코리아님, 저는 제일 친한 친구 결혼식 때 축사를 했는데 너무 떨리고 울컥해서 참느라 힘들었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캡틴 코리아님, 저 오프라인 때 이렇게 뵌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너무 귀여우셨을 것 같은데요. 와, 근데 저 그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축사할 때 그 나를 선택해 주는 친구,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친구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얼마나 든든한 것인가. 네. 그게 내 소중한 친구들 중에 또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한 거잖아요. 너무 뿌듯했을 것 같은데요. 너무 귀여우셨을 것 같고요. 저는 김기리 씨 결혼식이 생각나요. 거기서 그 개그맨 이무일 님이 김기리 님이랑 절친이신 거예요. 그분이 보통 때는 이제 엄청 상남자로 유명하시다고 김기리 님 말씀에는. 네, 오그라들어서 뭐 좋아해 사랑해 이런 표현 뭐 남자들끼리 워낙 안 하지만 잘 안 하신다고 하는데 그 결혼식 날

너무 우셔가지고 축사를 하면서 네, 오해를 살 정도로 너무 우셨던 그 기억이 나서 또 되게 아름답기도 했던 네, 장면이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네요. 네, 언제 한번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에 모셔볼까 봐요. 그쵸? 오래된 정원 중에서 조시 그로반, You Raise Me Up, Pine Away 중에서 엔야의 Book of Days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두 곡 들으셨어요. 아빠와 딸의 추억 그리고 남겨진 딸의 기억이 아름다우면서도 가슴 아프게 다가오죠. 애프터선 보셨나요? 애프터선 중에서 REM의 Losing My Religion 들으셨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미스 스티븐스 중에서 아메리카의 시스터 골든 헤어였습니다. 미스 스티븐스. 이 영화는 티모시 살람의 풋풋한 10대 시절을 볼 수 있는 영화예요. 최근에 마티 슈프림이 개봉했는데 여기선 또 코수염을 기른 모습이 새롭더라고요. 한번 비교해서 보셔도 좋겠죠? 0335님, 부천 중앙공원에 능소와 터널 길 보러 왔는데요. 인생샷 건지려는 분들로 가득이네요. 아, 그 정도로 아름다운가 봐요? 그쵸? 남들 사진 찍는 거 보는 것도 재밌네요. 진풍경일 것 같은데요? 그거 보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오, 한번 검색해 봐야겠다. 제주 딸기산도님, 텃밭 쌈채소가 끝물이라 엊그제 몇 가지 종류 다시 심었어요. 여름에도 쭉 먹으려고요. 호박잎 찌면서 출첵합니다. 갈치 속젓에 한 쌈 하려고요. 그런데 왜 내 입에는 침이 줄 고이는 것인가. 저도 텃밭 하거든요. 채소가 너무너무 무럭무럭 너무너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요. 막 정말 막 다 떼가지고 아침에 막 작가님하고 눈 안 오고 또 진짜 뭐 감당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게 되고 뭐 닭갈비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네요. 싸먹느라고. 여러분도 그 작은 텃밭 하나 마당이 없는데 어떻게 키우나 하시는 분들은 텃밭 없어도 베란다 같은 데도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몇 뼘 안 돼도 이 채소들이 무지 잘 자라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한번 나만의 작은 텃밭 만들어 보시는 것도 나름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집안의 생명은 힐링입니다. 자, 이번엔 영화 음악으로 당충전 좀 해볼까요? 유부간 메일 중에서 캐롤 킹, Anyone at All, 데드풀 중에서 시카고, You are the inspiration.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U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0: 노무법인
9: 1544-7575.
1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1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3: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5: 최강의 영화음악 주일 끝곡으로 이 곡을 띄워드릴까 합니다. 오늘도님, 30주년 기념으로 재개봉한 비포 선라이즈를 보면서 저도 잠시 1996년으로 시간여행하고 왔답니다. 캐스 블룸, 컴 히어 신청할게요 하셨는데요. 여러분, 요즘에는 재개봉 참 많이 하잖아요. 검색하셔서, 수시로 검색하셔서 놓치지 말고 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오늘 끝곡으로 컴 히어 띄워드릴게요. 저는 내일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

0: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소한 일인데 가끔은 왜 우리 지기 싫을까요? 그것도 꼭 가깝고 친한 사람들에게 그러죠. 나중에 차분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날 세울 필요 없었는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힘을 뺐나 몰라요.

똑똑하게 따지고 이겨야 하는 날도 있겠지만 주일인 오늘만큼은 그냥 다 내려놓고 느긋해지기로 해요. 내 마음에 기분 좋은 쉼표 하나 찍어두고 산책하듯 넉넉하고 여유 있는 기분 내보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미간에 힘 풀었어요. 거기 그 주름 생기면 아주 못 생긴 거 알죠? 그렇지. 미간을 스르륵 풀어보세요.

0: 서영은 웃는 거야.
1: 웃어서 생긴 주름들은 사실은 너무 예쁘죠. 근데 이제 미간 주름은 그 사람이 굉장히 뼈렵해 보이고 톡해 보이고 첫인상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아, 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찡그리지 말라고. 또 우리 눈이 나쁘니까 자꾸 찡그리고 이제 노안 오고 이런 자꾸 찡그리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베는 게 없이 살고 있어요. 눈에 베는 게 없어. 그냥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보인 척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2: 아니 저는 요즘 초삼 아들이랑 지지고 볶느라 속 시끄러워요.
1: 열만에서 나오는 노래들로 나의 평온을 지켜봅니다. 0796님 그래요. 음악 들을 때 인상 찌푸리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편안한 미간을 책임지는 미간 보톡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더보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거미, 바비킴, 러블레시피, 성시경,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들으셨어요. 이런 음악 듣고 여러분 좀 마음의 주름, 미간의 주름. 그 생각하면 그 주름 좀 펼 수 있을 거예요. 미간 주름이 내 마음의 주름이다. 마음이 잔뜩 찌푸렸구나. 그걸 보면 척도가 되지 않을까. 우리 마음의 주름 볼 수가 없잖아요. 5609님. 요즘 막 안녕 빠빠이 배우기 시작한 8개월 아기. 귀여워라. 요즘에 제가 옛날 아기 때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는데 지금 많이 많이 눈에 담아두고 많이 많이 찍어놓고 찍고 찍고 또 찍고 하루 종일 그 아이의 브이로그만 찍어도 나중에 아쉬워요. 주리언 나와서부터 아기랑 열만 들으며 육아 중이에요. 늘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요.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많이 힘들 거예요. 내 몸도 아직 성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정말 귀해요. 그 시간 안 돌아와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그 시간.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5186-3376님이 신청하신 O2PO 첫사랑 파파야 사랑 만들기

8384님의 신청곡 하연우 돌덩이 자우림 1탈 6268님 수영씨 구강작열감 증후군 이라는 증상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예. 입안이 뜨거운 음식에 된 것처럼 아프고 잇몸과 혀끝에 통증이 있는 병인데요. 슬프게도 이 병은 치료약이 아직 없대요. 그냥 통증 줄여준 약으로 가글 하는 게 최선의 치료입니다. 이런 증상을 앓다 보니까 진짜 건강한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됐어요. 밥을 꼭꼭 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저 매운 음식 너무 먹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율신경이 좀 무너지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이러면 이런 병들이 꼭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다 할 약은 없지만 6268님 좀 내가 나를 너무 몰아세운 적은 없나. 그 자율신경 검사도 좀 해보시고 하세요. 저희 집에도 그거 박살나가지고 머리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병원에 안 갑니다. 병원 여기저기 좀 이렇게 다니면서 호전될 수 있는 방법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커피는 괜찮으실지 모르겠지만 커피를 한 잔 드려볼 테니까 뭐 본인이 못 드시면 다른 분 주시고 힘내세요. 예. 신성우 꿈이라는 건 이현우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심신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서울사이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
3: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KR3000.

0: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애프터스쿨 너 때문에 듣고요. 2부에 올게요.
3: 아직도 나 그대를 잊지 못해. Never forget boy. Never forget. 헤어진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팩.
3: 홈픽.
5: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팩.
3: 홈픽.
4: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4: 홈픽.
6: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7: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세븐 와줘. 이수영이와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자연을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딱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쓱딱꼬차, 화장 전에 한 장 쓱딱꼬차, 하루 5분 쉽게
5: 쓱딱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꼬차.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클레어 동화 SS 너를 사랑해 2452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써니일 두근두근 0416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따뜻한님 충북 괴산 왔어요. 여기 어쩜 이래요? 왜? 인심부터 경치 맛까지 충청도 느린 만큼 진국이네요. 마지막으로 수안보 조교 체험하고 가려고요. 물이 따시고 푸들푸들해서 그냥 목까지 담가. 안 돼요 거기. 목 담그면 헛나요. 근데 그런 가운데 수영씨와 함께하니 미치게 좋네요. 충전 잘하고 장마 이겨보렵니다. 갱년기는 이수영과 함께. 아 지금 하이텐션이실 때 보내셨어. 이럴 때 얼른 커피 드리고 이 기분이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정말 괴산 고마워요. 한 여인의 갱년기를 잠시나마 이렇게 따숩게 보듬어 주신 우리 괴산 여러분들께 참 감사합니다. 5931님 고구마 순김치 담그는 시즌

돌아왔습니다. 맛있죠, 고구마 순. 작년 이맘때 고구마 순 껍질 벗기느라 어깨 아프다고 수영 씨한테 징징거렸는데 그래서 이번엔 시장에서 껍질 벗겨놓은 걸로 샀어요. 네, 가격은 좀 비싸지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이번에도 열망과 함께 음악 들으며 맛있게 담가볼게요. 이거 이제 시장이나 또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할머님들이 그런 거 다 해서 손질해서 이렇게 놓아서 파시잖아요. 그거 조금 더 비싸더라도 감사잖아요. 그거 하다가 집어쳐 이러면서 하는 것보다는 맛있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2008번님이 신청하신 클래지 콰이 프로젝트 스위티 롤러코스터 습관. I like that.

0: 5940님의 신청곡 이창섭 천상연 허각 나를 잊지 말아요 들으셨어요. 6001번님 어제 딸 집에 왔어요. 오자마자 아이고 반찬 한 개도 없어갖고 김치 담갔잖아요. 손자 봐줘요. 힘들어서 오늘은 누워 라디오 듣고 있네요. 딸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또 가만히 있나요. 그쵸? 예, 그쵸. 예, 그렇죠. 일단 제가 딸이 없어서 깊이 공감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일단은 딸님은 저한테 사연 안 보냈으니까 6001번님만 깊이 한번 공감해 본다면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들으신다라면 그게 이제 몇 번 쌓였어. 그러면 걔네 그거 안 해줘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김치 사 먹어도 이게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6001번님이 너무 수고만을 위한 수고로움을 좀 드시면 어떨까. 커피 한 잔 드리면서 그것보다는 딸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 임나미님. 여긴 푸꾸옥이에요. 바다 바라보며 언니 라디오 듣는데 아들 하나 있는 3인 가족인데 방을 두 개 잡아서 남편이랑 아들이 하나 쓰고 저 혼자 방 써요.
1: 오, 요거 괜찮네. 근데 아들이가 아빠랑만 방 써주네? 전 만약에 이렇게 가면 제가 우리 아들이랑 같이 방 써야 되거든요. 아니, 그렇게 평소에 필요 없는 사람처럼 하다가 잘 땐 엄마랑 있어야 돼.

근데 저 혼자인 게 낯설고 무서운데 4일차쯤 되니까 혼자 방 쓰는 게 편하지 편하지. 올해 중학생이 된 아들이 여러모로 홀로서기를 하게 되니까 아주 오랜만에 비로소 저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지네요. 아, 이렇게 한번 여행 시도해볼까? 이러면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0: 노무법인 폐
9: 1544-7575.
1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3: 경동 나비엔.
1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3: 왕타 칫솔.
1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

0: 촌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3: 오늘 끝곡 브라운 아이드 소울 러브 발라드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홈픽. 홈픽.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AI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피아노라는 악기의 이름은 원래 피아노 포르테인데요. 여리게 연주하라는 뜻의 피아노와 세게 연주하라는 포르테가 합쳐진 말입니다. 피아노는 해머로 현을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데 음량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피아노 포르테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자, 피아노 소리처럼 제 심장 소리를 크고 작게 만들 수 있는 건 오직 갈매기 때 여러분의 따뜻한 글과 시원시원한 신청곡뿐입니다.

2026년 7월 5일 일요일입니다. 한동준의 팬팝스 첫 곡은 바나나라마의 노래 Cruel Summer. 저희들이 보통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버전으로 많이 보내드렸는데 오늘 바나나라마의 버전 보내드렸습니다. 5초의 법칙님이 신청하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피아노의 원래 이름 피아노 포르테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 작고 이 샘여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악기는 살살 칠 수 있고 세게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손가락 힘이 강해져야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체르니 얘기했습니다만은 한홍이라는 또 음악 책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손가락 힘을 키우는데 주력하는 그런 책입니다. 음악 책이죠. 손가락 힘이 기타도 그렇고요. 뭐 피아노도 그렇고 모든 악기들은 손가락 힘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하고 연주하고 그러면은 손가락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야 약하게 칠 수도 있는 겁니다. 노래도 사실은 그렇죠. 강하게 할 수 있어야 여리게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 위켄드 스페셜이죠. 일요일 날 어제에 이어서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시기에 최적화된 시간 마련해드립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팬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3: 새벽반 김치,
1: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뀨.

Doobie Brothers의 What a Fool Believes 조윤진 씨가 신청하셨고요. Creedence Clearwater Revival의 Proud Mary 이 노래는 3104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Serenade Steve Miller Band의 노래는 하이나 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 오이 소박이 담았다고 1354번으로 5000원의 행복 노래 3개 듣는 동안 완성했어요. 깨소금은 사랑이고 정이에요. 네, 맛있어져라 그러셨습니다. 오이소박이 맛있죠. 여름에는 오이소박이. 오이하고 가지 요리가 여름에는 아주 제격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지찜 말씀드렸는데 가지는 사실 뭘 해도 맛있죠. 예, 오이도 마찬가지고요. 그 오이소박이 저는 얼마 전에 샀습니다. 예, 마트 갔더니 오이소박이를 팔더라고요. 그래갖고 샀는데 예, 맛이 괜찮아요. 예, 담그는 것도 물론 맛있죠. 가끔은 사 먹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사라 맥클라클란의 When She Loved Me. 이진희 씨가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아, 이 노래 토이스토리 주제곡이잖아요. 얼마 전에 토이스토리 5편 봤거든요. 아, 이 When She Loved Me, 사라 맥클라클란의 음성도 좋지만은 이 토이스토리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 연주가 있습니다. 이 연주만 나오면은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When She Loved Me, 사라 맥클라클란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루 리드의 Perfect Day, 이 노래는 음악 포토그래퍼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Holidays, 미셸 볼라레프의 노래죠. 욜로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사라 맥클라클란, When She Loved Me.

Just a perfect day. Drink sangria in the park. And then later,

모니엠의 써니에이에서 조이의 Touch My Touch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톰 모이님이 모니엠의 써니 신청을 해주셨고요. Touch My Touch 이 노래는 뭐 사실 거의 매일 신청곡이 들어오다시피 합니다. 4965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Touch My Touch. 그린님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인천이고요. 최근 후쿠오카 사는 후배 집에 갔다가 즐겨 듣는 걸 보고 저도 라디오 듣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도. 아 그래요. 일본에서도 지금 듣고 계시답니다. 아 이 해외에서도 또 유명하네. 큰일 났네 이거.

아, 한동준의 FM 팝스 듣고 계십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비치보이스의 노래 코코모 0832번으로 신청을 해주셨고요. 라밤바 로스로버스의 노래 천밀밀 나인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두 곡 이어집니다.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6: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7: 슈가버블,
6: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9: 1533-1566 세라하임.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 팝스 음악은 계속해서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고 노래 소개 그리고 가수 소개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 소개 정도만 합니다.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9: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9: 홈픽.
8: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9: 홈픽.
8: 홈픽.
1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2: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씩씩하게 Living on a Prayer, 본조비의 노래로 FM 팝스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조앤님이 아들이 보내온 한우고기 저녁 퇴근해서 남편과 엄마랑 같이 먹는데 언제쯤이나 아들 가족과 딸이랑 함께 할 수 있을지요? 그러셨습니다. 행복하면서도 늘 그리움이 더 커요. 그러셨습니다. 참 그 나이를 먹으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아유 저것들 언제 다 커갖고 이제 뭐 출가하고 뭐 그런 결혼하고 뭐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다 크면은 이제 나가잖아요. 아 그러면 그때 언제쯤 다시 이렇게 뭉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뭉치기가 쉽지 않죠 진짜. 예. 아유 가족이란 그리움입니다. 자 한동준의 팬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그리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 팝스는 계속됩니다.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 유산균
0: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0: 채썰?
1: 시원해.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미래를

Sure. Eat this.

마이클 잭슨의 Black or White, 마돈나의 Like a Virgin, Go-Go's의 Vacation이었습니다. 자, Black or White, 아카시아 꽃향기님이 신청하셨고요. 겨울바다 세븐님이 신청, 저 이거 Like a Virgin 신청하셨습니다. Go-Go's의 Vacation, 퍼플 로드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Air Supply의 I Can Wait Forever, 그리고 Westlife의 My Love, 8342번으로 신청을 해주셨고요. 5529번으로 Take That's의 Back for Good 신청하셨습니다.

헨슨의 음밥 그리고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에브리바디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헨슨의 음밥 핫종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에브리바디 이 노래는 하둥이 엄마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들으셨고요. 자 계속해서 분위기 이어서 가겠습니다. 놀란스의 섹시 뮤직 1777번으로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아바의 Lay All Your Love On Me 바위나리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신혼 시절 의정부에서 을지로 사가까지 지하철 타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아, 남편이 이제 휴대용 카세트로 아바 음악을 녹음해 준 걸 늘 듣고 다녔는데 예, 항상 내릴 시간이 되면 나왔던 음악이 아바의 Lay All Your Love On Me였어요. 하셨는데 아야 그런 추억들이 있죠 노래에는. 두 곡이어집니다. 놀란스 먼저 섹시 뮤직.

0: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0: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의 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3: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음악 속으로 푹 빠져있다가 그냥 헤어나질 못하고 있네요. 오늘 끝곡은 Message of Love, Don't Vanish 노래입니다. 미네르바의 봄봄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1: 홈픽.

0: 드릴게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0: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소설가 헨리 제임스는 Summer Afternoon, 여름 오후는 나에게 영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단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여름 오후가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오늘은 좀 흐리지만 찬란한 햇빛과 짙은 녹음, 그 사이로 부는 잔잔한 바람, 그 속에 있을 때 느껴지는 여유와 평온함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관대한 시간.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여름 오후를 마음껏 느껴보시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브라운 아이즈의 With Coffee였습니다. 시원한 커피. 오늘 같은 날은 따뜻한 커피나 차 한 잔도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여러분께 오늘도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면 되는 거고요. 여유로운 일요일 오후 함께 하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돼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양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박강수의 목소리로 들어봤어요.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김명옥 씨가 신청하셨네요. 최성수 씨의 해후는 권영분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농장에서 캐온 찐감자 껍질 벗겨서 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1819번으로 주셨어요. 감자의 포실함과 노래에 어릴 적으로 타임머신 타고 간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이 감자가 맛있는 계절이긴 한가 봐요. 감자 얘기가 참 많아요. 맛있는 감자. 자주 먹어도 잘 안 질리죠? 그렇죠? 7711번 운행 중이신가 봅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라디오 음악 들으며 일요일 근무하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하셨는데 예, 안전운행하시고.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광석, 이등병의 편지, 윤희영 씨, 그리고 로커스트의 내가 말했잖아. 자,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박은숙 씨가 야, 이렇게 일요일 오후 보내는 것도 참 좋을 듯한데요. 점심에 가족들과 집 근처에서 간단하게 외식하고 도서관에 와서 책을 네 권이나 읽었어요. 가족들도 함께 와서 각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멋진 시간 보내고 계십니다. 박은숙 씨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8198번. 저는 요즘 AI 도움을 종종 받아요. 근데요, 오늘 좀 화가 났어요. 제가 급하게 365 은행에 쭉 하고 있는 은행에 들러야 할 일이 있어서 AI에게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가르쳐준 대로 갔더니 없는 거예요. 혼내니까 사과는 또 잘하대요. 맞아요. 아, 제가 뭐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중요한 건 몇 번을 다시 물어보고 확인해보는 편입니다. 이게 편리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아직 믿음이 안 가네요. 사람 말 듣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철 씨의 노래 사랑은 아프다 5798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의 노래였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2191번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아들이 독립한다고 집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성인이니까 당연히 독립해야 한다고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은 시립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셨어요. 보면 정말 겪어야 될 것들이 참 많네요. 아무리 어른이 되었더라도 이렇게 당황스럽고 힘든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 잘 될 겁니다. 예. 4330번 모처럼 백화점 식품관에 가서 장 보고 양손 가득 들고 나오는데 한 청년이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제가 나올 때까지 잡아줬어요. 이런 배려가 참 고맙고 행복하더라고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그냥 혼자 갖고 있기가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배려하는 마음들 경험하신 분도 좋고 이 얘기를 전해드리는 저도 그렇고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다 기분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원미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별여행 5144번으로요. 말 정말 안 듣는 9살 어린이 너의 땡깡과 이별하고 싶다 하시면서 신청하셨어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8: 1533-1566 세라하임.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1: 경동 나비엔.
1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조정현 슬픈 바다였습니다. 김태수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 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최희선 씨, 이남희 씨, 최성민 씨, 0305, DJ Dio 씨 여름 이야기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

0: 고민 해결 쓱닥꼭 참 메디힐
1: 톤업패드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홈픽
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홈픽 홈픽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팬
3: 그때도 지금도 피엔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김종찬 씨의 산다는 것은이었죠. 자, 2부에서도요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들로 꽉꽉 채워집니다. 함께 하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세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열로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타 시원해
5: 왕왕왕
4: 타왕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5: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한영애 씨의 노래 누구 없소. 그리고 정차식 씨의 나는 너를. 이 노래는 장덕수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김명희 씨 편의점에서 일하고 계시네요. 날씨 때문인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 노래들이 나를 위하는 것 같아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글을 주셨는데, 그래요. 이럴 때 잠깐이라도 편하게 음악 감상해보는 거 어떠십니까? 또 언제 정신없이 손님들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모르잖아요. 4762번. 어제 홍천으로 차박을 다녀오는 길에 찰옥수수 사다가 쪘는데요. 어찌나 달고 이에 쫙쫙 붙는지 정말 맛있네요. 아, 감자와 더불어 옥수수도 참 맛있는 식이죠. 이게 보면요. 4762님은 찰옥수수를 드셨는데 아주 달고 아삭한 초당 옥수수파가 있고요. 쫀득쫀득한 찰옥수수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생각해보니까 저는 초당 쪽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요. 이 옥수수, 감자 뭐 이런 간식들과 함께 듣는 노래들 정말 괜찮지 않아요? 김희진의 노래입니다. 영원한 나의 사랑 띄워드립니다.

이선희 씨의 노래 갈등 4879-3970번으로 신청하셨어요. 그 전에 들었던 서울 패밀리 눈물이 나도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이은주 씨,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서 계속 브레이크 붉은 등을 보고 우와 이 빨간색 브레이크 등 진짜 싫어요.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가고 있는데요. 잠이 확 깨는 음악 들려주세요. 그래요? 이선희 씨 갈등 이 노래 어떠셨어요? 얼른 도착하셨으면 좋겠네요. 곽동진 씨, 이맘때면 선풍기 틀어도 소용없을 정도로 너무 더웠던 30여 년 전 신혼 때가 생각나요. 냉장고에 넣어놓았던 수건을 꺼내서 바닥에 펴고 누워서 더위를 식혔었죠. 노래들을 들으니까 이런 추억을 떠올리게 되네요. 예, 여러 추억들이 있죠. 그래도 오늘은 지금부터는 아주 행복했던 일들만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최미숙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Call me, you are my everything.

0: 사랑해 주.
1: 환희의 목소리를 들어본 사랑은 생명의 꽃. 207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배드김 씨의 노래 버전도 좋은데 환희가 부르는 것도 참 좋으네요. 같이 CBS

를 들으며 동고동락하던 남편이 해외 근무를 위해 떠났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고 왔는데 벌써 허전하네요. 8823번. 오래 가 계시는 건가요? 뭐 건강하게 잘 마치고 오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맞으면 해외에서도 레인보우로 동시간에 함께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윤용수 씨, 노래 듣다가 생각이 많아지네요. 옛날에 페닌슐라라는 커피점에서 기다리던 그녀는 오지 않고 2시간을 기다렸던 쓰라린 젊음의 기억 떠오릅니다. 2시간을 기다려서 만나신 거예요? 아니면 못 만나신 거예요? 으아, 왠지 못 만났던 그런 기억 같은데요? 왜 하필 이런 추억들, 이런 기억들이 떠오르셨을까? 에이, 윤용수 씨 노래 들으면서 쓰라린 추억들은 좀 잊으세요. 이영규 씨가 신청하신 황치훈, 추억 속의 그대입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3: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3: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4: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5: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김학래 하늘이여였죠. 가요 속으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수경 씨가 일요일 오후 고즈넉한 거실에 가요 속으로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배경삼아 가득 감성을 채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글을 주셨습니다. 우수경 씨 반갑습니다. 항상 오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들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경음악은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가요 속으로 끝곡이에요. 송재호 씨의 노래죠. 늦지 않았음을. 자,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자,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2: 홈픽.
1: 홈픽.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

0: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0: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담장을 넘을 때 어떤 소리도 내지 않지만 그 동네에 여름 저녁을 지배한다는 꽃이 있어요. 치자꽃이 그렇답니다. 여름 저녁 어스름에 핀다는 치자꽃. 그 향이 얼마나 그윽하면 이런 얘기를 다 했겠어요. 봄에 짧게 피고 사라지는 작약을 잘 만나보자는 작약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치자꽃의 시간, 이런 것도 좀 가져보면 좋겠어요. 꽃에도 이런 시간을 내주는 사람은 다른 것들에도 참 여유롭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Stumbling in, 크리스 노먼, 수지 콰트로가 함께 부른 이 노래로 오늘 7월 5일 일요일 저녁을 열었습니다. 치자꽃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아 저게 치자꽃이구나 하면서 치자꽃의 시간을 갖죠. 저는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단무지 노란 색깔 그거 치자 열매 말려서 물 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자꽃이 노란색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하얀색이더라고요. 장미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이게 치자꽃이구나. 여름밤에 하얀 꽃이 피면 향기도 한번 맡아볼 생각입니다. 2628님이 앞마당에 해바라기, 수레국화, 홍화, 금계국, 원추리, 코스모스가 피어서 화려합니다. 라고 사연해 주셨는데 제가 다른 꽃은 다 아는데 홍화를 모르겠어서 또 찾아봤거든요. 몸에 좋다는 홍화씨만 알지 홍화가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빨간색인가 했더니 아니에요. 주황색이더라고요. 저 꽃 많이 아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아야 할 꽃이 아직도 이렇게 많아요. 좋네요. 탐색할 세상이, 더 알아야 할 세상이 많은 건 그 세상을 알고 더 넓어질 내가 있다는 거니까 이거 좋은 일이죠.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6262.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0: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저녁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라디오 틀었는데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저녁하기 싫었는데 좋은 음악과 언니 덕분에 또 신나게 준비합니다. 1203님 앞으로 저녁밥 할 때 꼭 만나주세요. 브루노 마스 I just might 파이프라인님께서 신청하셨고요. 소소한 행복님 청해주신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디 오록 트리, 토니 올랜도 앤 돈의 노래도 들었고요. 앞서서 루 크리스티, 비욘드 더 블루 호라이즌. 이 노래는 최미숙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0333님께서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택시 드라이버로 저 6월부터 새롭게 시작했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아직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티 없이 커가는 아들 녀석에게도 감사하고 미안하고요. 우리 아들 이주영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주셨는데 0333님도 6월에 새롭게 시작했고 저도 6월에 새롭게 시작했고 이제 벌써 7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6월도 잘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같이 파이팅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1405님 청해 주신 에어서플라이의 Lost in Love 준비했고요. 베네시티님 들어주세요. 올리비아 뉴튼 존입니다. Have you never been mellow?

시세의 Spread Your Wide Wings, 율로님께 전해드린 노래. 배트 미들러의 The Rose는 4495님께서 신청하셨고요. 사라 맥락클란의 Angel, 1415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5836님께서 하루 종일 마음이 심란했는데 6시부터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졌어요. 보통 이 시간대 일하느라 저 전혀 못 듣는데 오늘 완전 최고예요. 5836님도 주말 캐치 해주시면 됩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듣고 계세요. 하루나 이틀님 청해 주신 머름5의 슈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국남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칼리 레이 젭슨, Call Me Maybe.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5: 참 좋은 여행.
6: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7: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8: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9: 캔디핑님 청해주신 산타나 홀드온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3: 홈픽.
12: 홈픽.
1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5: 그때도 지금도 피엔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코모도어스 이지 이 노래는 머라이어 박님께서 신청하셨고요. 작은 아이 기숙사에서 짐 빼러 왔습니다. 귀찮을 텐데 군소리 없이 짐 싸는 딸아이도 먼 거리 짜증내지 않고 함께 해주는 남편도 다 사랑합니다. 저 이제 출발하고요. 대략 2시간 후에 집에 도착하는데 저녁은 집에서 삼겹살 먹으려고요. 당분간은 집이 시끌시끌하겠어요. 4525님이시거든요. 아, 방학을 해서 기숙사에 짐 빼는 것 같아요. 한 학기 집 떠나서 잘 살았고 이제 진짜 집으로 가는 거네요. 건강하게 시끌시끌하더라도 여름방학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7월 5일 일요일 저녁이고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우물정 9390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 듭니다. 레인보우 앱으로도 오시고요. 인별그램 CBS FM 이브닝 찾아오시면 돼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검색하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7733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들으셨던 노래는 마이클 잭슨의 In Our Small Way였어요. 도서맘님이신데 아이 이유식 먹이고 치우고 다시 이유식 먹이고 치우고 하다가 하루가 다 갔습니다. 저는 오늘 일요일인지도 몰랐어요. 어린이집 아직 안 가는 아주 어린 애기 돌보는 전업 양육자들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요일 개념이 안 생기죠. 제 후배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육아 휴무제를 도입해서 매주 월요일에는 8시간 육아를 쉬는 제도를 자체적으로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요일이 두 개 생긴대요. 육아 요일이랑 비육아 요일. 어쨌든 엄마에게도 일주일에 하루는 또 휴일이 필요하니까 오늘 고되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딸콩님은 저 왜 라디오를 친구라고 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지금 저녁 혼밥 중인데 친구가 있으니까 밥도 만나요. 음악에 따라 입에 밥 넣고 씹으면서 춤도 추고 그래요. 라디오는 사실 혼자 들을 때 더 친구 같고 둘만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반찬은 뭐 드세요? 더워서 뭐 해먹기도 귀찮고 그럴 테지만 만나게 드세요. 1585님 청해 주신 REO 스피드웨건 Keep on Loving You 들을 거고요. 이어서 브라이언 아담스입니다. Heaven.

커피숍 구석에 자리 잡고 딸기 빙수를 나눠 먹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불행은 혼자서 오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행복도 쌍으로 올 것이라는 이야기, 그런데 나의 행복은 너라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나누었어요. 8730님이신데 좋은 사람이랑 오늘 같이 계셨군요. 랜디 크로포드의 알마즈, 이승우님께 전해드린 노래, 토니 브렉스톤의 Unbreak My Heart, 2949님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계세요. 시험 기간이라서 보강 끝나고 퇴근 중이에요. 열정 수학 친구들 파이팅! K-퍼플님이 주셨는데, 아 맞아요. 지금 학생들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주말에도 학원은 또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갔겠네요. 3512님은 저 수영 자격증 결과 보고 드립니다. 90초 안에 못 들어와서 불합격했습니다. 올해 재수한 건데 작년보다 기록이 뒤로 가는 신기록을 갱신했어요. 기록에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시원해지네요. 그래도 잘하셨어요. 수영 자격증에 도전할 정도면 뭐 평균 이상의 역량을 갖추셨을 것이고 기록은 떨어졌지만 목표가 없는 것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뒀기 때문에 훨씬 나아진 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파이팅! Life in Mono, 모노의 노래 들을 거예요. 5802님께서 신청하신 노래고요. 4464님, 모비의 Extreme Ways, 그리고 안드레아스 존슨의 Glorious, 세 곡 이어드립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관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0: 소화
1: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5: 브랜포드 마셜리스 쿼텟 모베라 블루스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 아나운서였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홈픽. 홈픽.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0: 넘어 측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이게 진짜일까? 싶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연락이 줄고 약속이 줄고 거기다 말수까지 줄면 행복하다는 증거래요. 동의하세요? 의외로 외로우면 말이 많아지고 불안하면 연락이 잦아지고 그렇게 혼자 있기 싫은 사람일수록 약속에 매달린다는 거죠. 글쎄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소식이 없다고 서운해할 건 아닌 거구나 싶더라고요. 전화 한 통 안 한다고 노여워하지도 마시고요. 그래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처럼 어쩌면 나는 기다리고 있지만 상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증거일지 모르니까요.

0: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오늘은 정구련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왜 오랜만에 누구 만나시면 그러지 않아요? 어쩜 이렇게 연락도 한번 없어? 바빴어? 그리고 또 심심하고 무료한 주말을 보내면서 부모님들이 아마 가장 많이 하시는 혼잣말이 아니 얘들은 뭘 하길래 전화 한 통 없어? 그러시지 않나요? 그런데 의외로 자식들은 또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그 친구는 어쩌면 너무 행복하고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아무한테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행복해서 연락도 못하고 소식도 안 전한 거라면 그래 니들만 잘 살면 된다 뭐 그런 마음으로 넘어가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언제부턴가 주말이 각자의 행복을 찾는 시간이 된 듯해요. 그러니까 소식뜸한 친구 또 연락 자주 안 하는 가족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도 2시간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좋은 음악 준비할게요.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문자 참여는 긴 글은 100원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5: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5: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관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오늘도 주말 농장 다녀오셨나 모르겠어요. 6676번으로 청해 주신 부활의 생각이나, 그리고 성윤님 또 5554번으로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 현주님 얘기 듣고 보니까 한 방에 정리가 되네요. 밥은 먹고 다니는지 통 연락이 없는 아들을 걱정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죠? 아이고, 이제 우리 부부 걱정이나 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학창시절에 듣던 노래라고. 피노키오 사랑과 우정 사이 정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참 현명하신 부모님이십니다. 또 2996번으로도 맞아요. 몇 주 전에 하도 연락이 없어서 딸 사위한테 전화를 했더니 베트남 여행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연락한 제가 더 미안했어요.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아마 그 딸 사위분들도 부모님께 미안해서 여행 간단 말 못하고 다녀오시지 않았을까. 다 이해할 텐데, 그쵸? 어쨌든 우리 혜진님이 미워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섭섭해하지도 말고 그것이 인생이죠 하면서 청해 주신 곡 함께 듣겠습니다. 최혜영

صاحب درخت و به هم خوردن ساکنان کشتار

요 정도 속도로 걸었으면 운동 제법 됐겠는데요, 상희님. 오늘도 난 이승철의 노래였고요. 이선희, 나 항상 그대를, 정우님, 또 순호님 청해주신 곡이었고, 영탁, 아빠의 청춘, 너무 재밌었죠? 내 청춘 돌리도, 조향동님. 제가 다른 건 어떻게 해드릴 수 있어도 그건 해드릴 수가 없네요. 또 최혜영, 그것은 인생. 혜진님 잘 들으셨죠? 내 곡이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혼밥에 혼자 영화는 해봤지만요, 혼자 콘서트 처음이었습니다. 대학로까지 가서 3시 공연 보고 밥 먹고 이제 막 집에 왔는데, 혼자 콘서트 그거 괜찮아요. 강력 추천합니다. 5248번으로. 그래요. 혼자

콘서트. 글쎄,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막 옆에서 얘기하고 뭐 같이 대화하고 그거보다 혼자 콘서트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음악 혼자 듣는 것도 참 좋아요. 정태춘 박은옥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0: 언덕에 올라 투 코리안스의 노래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으셨죠. 김도향, 손창철 두 남성 듀오죠. 언덕에 올라. 그리고 모닥불 박인희의 노래는 영철님 2312번으로 청해 주셨고, 정은지 하늘바라기 이현정님 명희님 청해 주셨고, 사랑하는 이에게 정태춘 박은옥이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세요.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AI가 다 해주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1부 끝곡 전해드릴게요. 이 밤의 끝을 잡고 솔리드의 노래 연주님 청해주신 곡입니다.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2: 홈픽.
9: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9: 홈픽.
1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3: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귀에 익은 가요가 흘러나오면 참 행복합니다.

언제 들어도 참 쿨한 노래 가사다 싶죠? 기타 하나, 동전 한 입, 이재성의 노래. 걷다가 뛰다가 수다 떨다가 그렇게 6,400보 걷고 들어갑니다. 덕분에 오늘 저녁 운동 완성! 아, 제가 최고의 코치군요. 고맙습니다. 8031번으로도 청해주신 곡이었어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이젠 랜가드
1: 하자.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5: Good Music Station CBS FM

저녁 어디쯤 가고 있을까? 김건모 씨가 새로 리메이크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원곡을 듣고 싶어요 하고 경자님. 그렇죠. 후배 가수들이 선배 가수들의 노래를 리메이크하는데 참 듣기 좋고 또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오늘은 원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우리 혜수님은 중학교 때 처음 들으신 노래군요. 또 서영은 웃는 거야. 3살 딸 키우는 초보 엄마인데요. 제가 노래를 워낙 좋아해서 저희 아기도 노래를 즐길 줄 아는 아기로 키워보겠다라 생각해서 신생아 때부터 같이 방송 듣고 있어요. 허, 그러시군요. 박희진님. 서영은의 웃는 거야. 어땠어요? 또 최호섭, 세월이 가면 조인경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김경혜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우리 경혜님 신청곡 준비됐습니다. 임재범. 너를 위해.

0: Yeah.
1: It's all about love.
0: About love.
1: This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I love.
0: I love ya.
1: 192, from me to you. That's right.
2: 사랑은 맛있다. 휘성. 어느새 열흘 뒤면 초복이에요. 삼계탕 끓이려고 미리 마트 다녀갑니다. 아무래도 복날 주변엔 닭값도 훌쩍 뛰거든요. 그렇죠. 6201번으로 그렇다고 열흘 전에 미리 예, 보관 잘 하십시오. 삼계탕도 맛있고 사랑도 맛있고 휘성의 노래였습니다. 또 양희은 들길 따라서 우리 한상열님이 들길 따라서 모두 행복동 골목 안으로 잘들 들어오세요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천현재님 DJ리오씨 여름이야기 청해 주셨고 임재범 너를 위해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애들 시험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나요? 작은 아이는 지난주 끝났는데 큰아이는 다음 주부터래요. TV는커녕 라디오도 블루투스로만 듣고 있습니다. 5434번으로 청해 주신 곡. 그럼 저도 말 조금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혜은입니다. 진짜 좋아해.

0: 우리 대우님 청해주신 슬픈 운명 트윈폴리오의 노래였습니다. 잘 들으셨죠? 그리고 이준호님 또 지창현님이 기억날 그날이 와도 홍성민의 노래 청해주셨는데 4822번으로 고등학생 시절 등굣길 친구들과 교가만큼이나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래요? 그럼 이 노래 뭐 완벽하게 소화해내시겠네요. 그리고 혜은이 진짜 진짜 좋아해 세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마 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과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아니야?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2: 서울 사이버 대학교.
4: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5: 방송 마무리하는데 사연이 하나 들어왔어요. 8465번으로 오늘 따님이랑 쇼핑을 다녀오셨나 봐요. 근데 아니 요즘에 옷들은 왜 죄다 손바닥만 해요? 티셔츠도 손바닥만 하고 치마도 손바닥만 하고. 근데 더 놀라운 게 모두 원사이즈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다섯 벌을 이어붙여도 못 입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청해주신 조용필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핏.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핏.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수들의 노래를 녹음하는 녹음실에는 특별한 벽이 하나 있습니다. 콘크리트 위에 소리를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재료를 겹겹이 대고 문도 두 겹, 세 겹 만들어서 문틈 사이로 소리 하나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완성된 방음벽 안에서

내가 낸 소리가 밖으로 나갈 일도 또 바깥세상의 소음에 흔들릴 일도 없기 마련입니다. 도시의 소음과 쉴 새 없이 울리는 각종 알림음, 그 소리들이 종일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 정작 꼭 들어야 하는 건 내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느냐일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밤이라는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꼭 방음벽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깥의 소음은 잠시 밀어두고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7월 5일 일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임백천 마음에 쓰는 편지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어둠이 주는 아늑함과 또 밤이라는 고요함이 내게 집중하도록 해주는 장치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가수들의 녹음실처럼 방송국의 스튜디오

정작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어떤 소리들이 오가는지를 알고 크고 작은 볼륨들을 균일하게 조절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아직은 그런 조절을 하기에 참 좋은 휴일 밤이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박상민의 하나의 사랑, 이은미 헤어지는 중입니다. 두 곡 전해드렸어요.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섬집아이님, 주말마다 섬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진도 산옥길 섬투어를 다녀왔어요. 오롯이 혼자만의 여행이었는데요. 이번엔 좀 두렵기도 했지만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해냈다는 뿌듯함과 함께 좋은 하루 보냈다고 보내주셨어요. 와, 주말마다 섬투어. 찾아보면 우리나라도 섬이 참 많은 편이죠. 한 번씩 생각나신다면, 여유가 되신다면 섬투어 다녀왔던 곳의 이야기, 사진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일 귀로만 듣다가 처음으로 남깁니다. 양석이님. 손님이 CBS 라디오 좋으니 듣자고 해서 듣기 시작해서 듣다 보니 열혈 팬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아, 기사님이시구나. 고맙습니다. 그 손님, 승객분도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애쓰셨어요. 2841번으로는 방 가구 배치를 새로 하겠다고 침대랑 서랍장을 다 빼놨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안 나와서 지금 방 가운데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습니다. 방은 난장판이 됐고 몸은 힘든데 혼자 땀 뻘뻘 흘리면서 매트리스를 밀고 있는 제 모습이 어이없어 웃음이 납니다. 음악 들으면서 텐션 좀 올리고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락 발라드 듣고 싶어요. 야다, 이미 슬픈 사랑.

방 가구 배치 하시면서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힘내시고요. 야다 이미 슬픈 사랑 그리고 김경호의 노래였습니다. 금지된 사랑.

기형의 시작 그리고 카니발의 그녀를 잡아요 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낮에 동네 가까운 곳으로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늘 가는 곳이라 날씨는 무겁지만 숲속 임도길을 타고 가다 보면 계곡도 있고 해서 시원하게 자전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늘 가는 계곡 옆에 피어있는 야생화 꽃을 유니 씨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첫 번째는 비비추, 두 번째는 산수국, 세 번째는 쓴바귀꽃 502번으로 아 예쁜 사진, 꽃사진 보내주셨어요. 실제로 꽃을 받고 꽃다발을 받는 것도 물론 행복하지만 이렇게 우리 꿈은 가족들이 일상을 보내시다가 이렇게 예쁜 꽃 사진 찍어서 툭툭 보내주시는 이 마음도 너무 소중하고 좋습니다. 감사드려요. 미니님, 다음 주면 14년 넘게 산 집을 떠나서 이사 갑니다. 오늘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데 너무 싱숭생숭해요. 어릴 때 엄마랑 같이 듣던 CBS 라디오 처음 앱 깔아서 듣고 있습니다.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네요. 그렇군요. 14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리고 그 집에 처음 오셨을 때도 아마 비슷한 막막함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셨을까요? 금세 익숙해지고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정들었던 공간, 동네, 또 이웃들과 잘 작별 인사하시고 이사 잘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6612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이별한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문득문득 일상 속에서 그 사람의 흔적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같이 자주 가던 단골 밥집, 같이 즐겨 듣던 음악, 심지어 내 말투에 배어있는 그 사람 표현들 불쑥 튀어나올 때면 가슴이 쿡쿡 찔립니다. 이 노래를 참 좋아하던 그 사람 제가 한 번씩 불러주면 멍하니 듣고 있었는데 오늘은 꿈음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0: 정인의 미워요. 그리고 3759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허각, 헬로.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7: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8: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싱크볼로 바꿔다.

0: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꿈과 음악 사이의 1부 끝곡 롤러코스터의 노래입니다. 일상다반사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렉

0: 방이관의 지금 자연은
1: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을 착각해서 무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해 버렸어요. 약속 장소 근처 서점에 서서 이 책, 저 책 들춰보고 있는데 혼자 보내는 이 뜬금없는 아날로그 시간이 은근히 나쁘지 않더라고요. 약속 시간까지 지루하지 않게 시간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친구 잘 만나고 돌아와서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꿈으로 하루 마무리하네요. 그러셨군요. 9174번으로 청해주신 노래였어요. 소호대였네요. 돌이킬 수 없는 사랑.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분을 열어봤습니다.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Good Music Station CBS FM

장혜진 1994년 어느 늦은 밤 조성모의 피아노였습니다. 요즘 너무 더워서 힘나는 음식이 필요해서 능이 삼계탕에 낙지 한 마리 넣어서 먹었어요. 주방일 하다가 냄비를 홀랑 태웠네요. 베이킹소다, 식초, 물 넣고 끓여서 그을음 또 다 제거했습니다. 냄비를 닦아내며 나의 상반기가 이랬던 걸까 생각했습니다. 치이고 그을리고 조금은 더 늙었지만 열심히 정돈하고 털어내고 나면 또 그럴싸하게 이번 하반기를 살아낸 힘이 생기는 거겠죠. 1182번으로 보내주셨어요. 뭔가 너무 슬픈 표현 아닌가요? 그 다 타버리고 그을은 냄비를 보면서 나의 상반기가 이랬던 걸까. 네, 열심히 닦아내셨고 반짝반짝해졌죠. 남은 하반기 멋지게 잘 꾸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드려요. 1588번으로는 주말 내내 벼르고 있던 유행하는 드라마를 침대에 누워서 1화부터 정주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정신 차려보니 벌써 6화째고 밖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서 순간

난 소름 돋았습니다. 내 주말이 이렇게 순삭되다니 아쉽기도 하지만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꿈업 시간은 놓칠 수 없죠. 오늘도 출첵합니다. 와, 그 멈출 수 없는 드라마 정주행의 도파민을 끊어내시고 꿈에 오시다니 애정이 얼마만큼인지 감동받았습니다. 어떤 드라마 보고 계실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Fly to the Sky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Missing You.

가치가 있는 일요일. 귀 밝은 사람이 되고 싶다. 박완호. 귀 밝은 사람과 나란히 밤길을 걷고 싶다. 낮에 보았던 세상의 환한 치부를 어둠에 씻어내며 눈에 담지 못하던 고요의 속내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싶다. 먼 은하에서부터 쉬지 않고 달려와 나뭇가지를 스치는 별들의 기척에 저절로 고개가 젖혀지는 사람.

뜰채 같은 손가락 사이 깃드는 정막을 공깃돌처럼 만지작거리고 싶다. 점자 찍듯 흔들리는 풀잎들의 수신호 따라 어두운 숲길을 건너는 누군가처럼 나도 한껏 밝아진 귀를 갖고 싶다.

0: 비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별들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작은 기척에도 고개가 젖혀지고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정막을 공깃돌처럼 만지작거릴 줄도 알죠. 눈으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지극히 미세하고 사소한 결을 온몸으로 감지하는 것. 이런 감각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세상에서 얼마나 품을 게 많고 또 삶은 또 얼마나 풍요로워질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한껏 밝아진 귀를 갖고 이 여름날을 맞이하고 싶네요. 시가 있는 일요일 박완호 시인의 귀 밝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읽어드렸고요. 이어드린 노래 박학기였습니다.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
1: 별이 쏟아져 하늘 바다로, 바다로 바람 불어 내 마음도 나부껴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그리고 성시경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진검다리님 근처 공원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신나게 즐기는 모습을 요즘 자주 보게 되네요. 오늘도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한참 구경했어요. 어느덧 다 커버린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중년의 여유로움을 즐기고 있습니다. 청춘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이 나이로만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오늘이었네요.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좋다. 과거로 가고 싶지도 또 더 너무 먼 미래를 꿈꾸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그리고 여기에 머물기 멋지십니다. 오늘도 감사해요. 5230번으로는 한때는 제 모든 비밀을 공유할 만큼 가까웠던 친구인데 서로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어느새 연락 한번 하는 것도 어색한 사이가 돼버렸어요.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바뀐 친구 얼굴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도 그 시절 함께 웃었던 기억만큼은 따뜻하게 남아있습니다. 그 친구도 어디선가 이 노래를 듣고 저를 한 번쯤 떠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래방 갈 때 자주 부르던 노래거든요.

페이세이의 어게인, 그리고 제이의 8318 이어드렸어요. 꿈과 음악 사이의 2부 함께하고 계세요.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3: 대학교.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이네요. 리아의 20살 일기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음반가게는 점원이 자리에 없지만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고 조용히 같이 듣고 있어요. 제가 바로 여기 이곳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점원이 준비한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2: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세계의 주인은 깊은 상처를 입은 소녀 주인이 주인공입니다. 고통은 주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요. 누군가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현실에서 도피하고 누군가는 문득 잠에서 깨어나 펑펑 울며 악을 쓰고 또 누군가는 곁에서 조용히 휴지를 건네며 일상의 수고를 이어갑니다. 마냥 철없을 것 같은 아이는 열심히 배운 마술로나마 가족의 상처를 씻어주고 싶어 하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고통과 마주하죠. 누군가는 회피하고 누군가는 맞서고요. 또 누군가는 마법 같은 해결책을 꿈꾸기도 하지만 그래도 현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그렇게 더해진 응원이 무너진 세계를 다시 세울 힘이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닿고 싶은 시간, 최강희의 영화음악, 뒤에 첫 곡은요. 두 여인 중에서 베트 미들러, 윈드 비니스 마이 윙스 띄우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아름다운 두 곡을 들으셨죠? 애니메이션 매직 스워드 중에서 더 플레이어 들으셨고요. 영화에서는 어머니가 모험을 떠난 딸이 무사하길 바라며 기도할 때 부르는 노래인데요. 개봉 후에 셀린 디온과 안드레아 보첼리가 듀엣 버전으로 새롭게 불러서 큰 사랑을 받았더랬습니다. 앞서 들은 곡은 영화 샤인,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업자가 좀 안 들렸죠? 없어라. 기나긴 고통에서 벗어난 주인공 데이빗 헬프갓이 마침내 평화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때, 그때 아름답게 흐르던 곡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 세계의 주인으로 시작했는데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곡들과 이어져서 들으니까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면서 또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 함께여서 참 좋다라는 생각까지 네, 포근함까지 들어버리네요. 캡틴 코리아님, 저는 제일 친한 친구 결혼식 때 축사를 했는데 너무 떨리고 울컥해서 참느라 힘들었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오, 캡틴 코리아님, 저 오프라인 때 이렇게 뵌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너무 귀여우셨을 것 같은데요. 와, 근데 저 그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축사할 때 그 나를 선택해주는 친구,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친구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얼마나 든든한 것인가. 오, 네. 그게 내 소중한 친구들 중에 또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한 거잖아요. 너무 뿌듯했을 것 같은데요. 너무 귀여우셨을 것 같고요. 저는 김기리 씨 결혼식이 생각나요. 거기서 그 개그맨 이무일 님이 김기리 님이랑 절친이신 거예요. 그분이 보통 때는 이제 엄청 상남자로 유명하시다고 김기리 님 말씀에는. 네, 오그라들어서 뭐 좋아해 사랑해 이런 표현 뭐 남자들끼리 워낙 안 하지만 잘 안 하신다고 하는데 그 결혼식 날 너무 우셔가지고 축사를 하면서 네, 오해를 살 정도로 너무 우셨던 그 기억이 나서 또 되게 아름답기도 했던 네, 장면이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네요. 네, 언제 한번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에 모셔볼까 봐요. 그쵸? 오래된 정원 중에서 조시 그로반, You Raise Me Up, Pine Away 중에서 엔야의 Book of Days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두 곡 들으셨어요. 아빠와 딸의 추억 그리고 남겨진 딸의 기억이 아름다우면서도 가슴 아프게 다가오죠. 애프터선 보셨나요? 애프터선 중에서 REM의 Losing My Religion 들으셨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미스 스티븐스 중에서 아메리카의 시스터 골든 헤어였습니다. 미스 스티븐스. 이 영화는 티모시 살라메의 풋풋한 10대 시절을 볼 수 있는 영화예요. 최근에 마티 슈프림이 개봉했는데 여기선 또 코스염을 기른 모습이 새롭더라고요. 한번 비교해서 보셔도 좋겠죠? 0335님, 부천중앙공원의 능소와 터널 길 보러 왔는데요. 인생샷 건지려는 분들로 가득이네요. 그 정도로 아름다운가 봐요? 그쵸? 남들 사진 찍는 거 보는 것도 재밌네요. 진풍경일 것 같은데요? 그거 보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한번 검색해 봐야겠다. 제주 딸기산도님, 텃밭 쌈채소가 끝물이라 엊그제 몇 가지 종류 다시 심었어요. 여름에도 쭉 먹으려고요. 호박잎 찌면서 출첵합니다. 갈치 속젓에 한쌈 하려고요. 그런데 왜 내 입에는 침이 줄 고이는 것인가. 저도 텃밭 하거든요. 채소가 너무너무 무럭무럭 너무너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요. 막 정말 막 다 떼가지고 아침에 막 작가님하고 눈 안 오고 또 진짜 뭐 감당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게 되고 뭐 닭갈비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네요. 싸먹느라고. 여러분도 그 작은 텃밭 하나 마당이 없는데 어떻게 키우나 하시는 분들은 텃밭 없어도 베란다 같은 데도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몇 뼘 안 돼도 이 채소들이 무지 잘 자라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한번 나만의 작은 텃밭 만들어 보시는 것도 나름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집안의 생명은 힐링입니다. 자, 이번엔 영화음악으로 당충전 좀 해볼까요? 유부간 메일 중에서 캐롤 킹, Anyone at All, 데드풀 중에서 시카고, You are the inspiration.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 공방 드립 앤 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U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 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좋아.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최강의 영화음악 주일 끝곡으로 이 곡을 띄워드릴까 합니다. 오늘도님, 30주년 기념으로 재개봉한 비포 선라이즈를 보면서 저도 잠시 1996년으로 시간여행하고 왔답니다. 캐스 블룸, 컴 히어 신청할게요 하셨는데요. 여러분, 요즘에는 재개봉 참 많이 하잖아요. 검색하셔서, 수시로 검색하셔서 놓치지 말고 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오늘 끝곡으로 컴 히어 띄워드릴게요. 저는 내일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약간 달면서 조금 쓴맛이 있는 걸 달콤 쌉싸름하다고 하죠. 답답한 마음이 풀려서 흐뭇하고 가뿐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섭섭한 걸 시원섭섭하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사랑도 그렇죠. 이뿐인가요? 설레면서도 두려운 내일을 기다리고 기대되면서도 걱정되고 또 웃기면서도 슬픈 일을 만나는 게 그게 사는 거죠.

여러 가지 맛과 감정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웃고 울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기대되면서도 걱정되던 순간들은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 되고요. 아쉽지만 후련하고 웃기면서도 슬픈 날들이 모여서 한편의 인생이 완성됩니다. 쉬고 달아서 쉽게 잊히지 않는 맛처럼 그런 기억도 오래 남는데요. 여러분이 요즘 느끼고 있는 인생의 맛은 어디에 가까운지 궁금하네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5일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토스트의 라 세레나타, 테너 주세페 디 스토파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다크 초콜릿의 쓴맛과 단맛, 또 씹을수록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나물 반찬처럼 사랑도 인생도 딱 그런 것 같아요. 학교를 졸업하거나 또 오래 살던 곳을 떠날 때, 자식을 결혼시키고 나서 느끼는 그 시원섭섭함, 후련하면서도 허전하고 기쁘면서도 괜히 코끝이 찡한 그 감정. 생각해보면 그런 복잡한 맛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삶이 더 오래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새콤달콤하고 쌉싸름하기에 쉽게 잊히지 않는 그런 맛처럼요. 요즘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인생의 맛은 어디에 가까우신가요? 일요일 아침 그 맛을 천천히 음미해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도지번호 935 가운데 3번 B플랫 장조 안단테 보내드렸습니다. 안드레이 가빌로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즉흥곡인데 변주곡 형태로 되어 있죠. 아름다운 로자문드의 테마를 가지고 여러 아름다운 변주를 만들었습니다. 늘 지메르만의 연주로 만들었는데요. 오늘 또 특별히 가빌로프 연주 한번 골라서 들어봤는데 또 가빌로프에 대한 선입견이 좀 깨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항상 막 프로코피에프나 막 발라키레프 막 이런 화려한 곡들 연주자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또 소박하고 깔끔하게 연주를 해주네요. 자,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국 감상 시간에는 테나 프리츠 분달리시 앨범 위너리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요새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 전곡 감상 좋다는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너무 내 개인적인 향수를 가지고 이 전곡 감상을 모두에게 강요하고 있나 조금 그랬었는데 아니죠? 좋죠. 또 이 분덜리히라는 가수의 새로운 면도 볼 수 있고 또 그냥 클래식 음악과는 조금 다른 이 음악들이 우리에게 주는 또 그런 여유와 낭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9509번님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우리 부부는 커피 취향도 독특하고 개성이 강합니다. 언제나 아침이 되면 커피를 내리는데 남편이 갑자기 단백질 커피에 푹 빠져서 즐겨 마시는데 저는 죽어도 내린 커피여야 합니다. 이만함 개성 뚜렷하쥬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런 자신만의 그런 취향 있다는 거 참 재밌지 않나요? 이거는 뭐 굳이 상대방에게 내 취향을 강요할 필요도 없고 내 취향을 바꿀 필요도 없고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취향들 하면 되죠. 커피 따로 타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저는 사실 커피는 뭐 이래 먹나 저래 먹나 무조건 다 좋긴 한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흐린 커피예요. 저는 일단 이렇게 옅은 커피는 못 마시겠어요. 뭐 그것이 내린 커피든 뭐라고 할까요? 또 에스프레소로 추출한 커피든 뭐든 다 좋은데 저는 진한 커피가 좋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하면 산미 강한 커피.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늘 밭에 심었던 작물 중에 맷돌 호박이 있다. 맷돌 호박은 늙은 호박을 말한다. 나는 늙은 호박보다는 맷돌 호박이라고 부르는 게 더 친숙하다.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부르신 이유도 있고 왠지 태어날 때부터 늙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부르는 게 호박에게 미안해서이기도 하다. 어머니는 원래 욕심이 없는 분이셨는데 맷돌 호박한테는 과한 애정을 보이시며 걸음 욕심을 내시곤 했다.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알고 계셨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맷돌 호박을 심을 자리에 걸음을 잔뜩 가져다 두셨다. 그러면 어머니는 구덩이에 걸음을 듬뿍 넣고 호박을 심으셨다. 이렇게 무심한 듯 서로를 챙기는 어머니,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 맷돌 호박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텃밭을 마련한 첫 해에 나는 부모님을 떠올리며 각종 호박을 심었다. 그런데 나무 그늘에 치여 호박 넝쿨이 제대로 뻗어나가지 못했다. 수확량은 턱없이 적었다. 첫 해에 실패한 호박 농사를 두 번째 해에 만회해보려고 농사 스승님인 어머니의 조언을 세심하게 따랐다. 호박을 심을 때 처음에는 거름을 많이 주고 어느 정도 자라면 욕심부리지 말고 덩굴 두세 가지만 남기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니 거짓말처럼 호박넝쿨이 힘을 받아 뻗어나갔다. 어느 정도 자란 뒤에는 노란 호박꽃이 수줍게 피어났다. 보통 호박은 박색인 사람에게 비유되지만 호박꽃을 제대로 본 사람은 그런 말을 못할 것이다. 이리도 청순하고 고운 꽃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호박꽃에 호박벌이 날아든다. 통통한 몸에 비해 작은 날개가 쉼없이 움직이는 귀여운 호박벌. 한참 동안 꿀을 빨고 꽃가루를 모으더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자리를 뜬다. 꽃이 핀 자리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호박은 뽀얀 자태를 선보인다. 노란 호박꽃도 갓 자라난 열매의 모습도 마트에서는 만날 수 없다. 우리는 늘 상품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성체의 채소들만 보기 때문이다. 농부만이 느끼는 기쁨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식물들의 자라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식물들이 생존 번식을 위해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햇빛과 물과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잎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련의 과정은 꽤 치열하고 집요하다.

채소들이 피우는 꽃은 여느 화려한 관상용 꽃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 가지꽃, 콩꽃, 부추꽃, 당근꽃, 당귀꽃 등 꽃을 피우지 않는 것이 없고 각자의 모습대로 씨앗을 만들고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쓴다. 농부의 눈은 그저 모두가 예쁘고 귀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나 역시 텃밭 작물과 과일나무들의 변화무쌍한 모습에 감탄하며 나의 시각과 세상이 넓어지는 걸 경험한다. 그들은 나에게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도록 힘을 주는 존재들이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캣 스티븐스가 작곡한 모닝 해즈 브로큰, 빈소년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주키퍼, 동물원 사육사이자 판다 할부지로 불리는 강철원의 책 매일 아침 나는 텃밭에 간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분 유명하시죠? 이 국내 최초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푸바오로 인해서 판다 할부지로 이렇게 불리게 된 분이십니다. 강철원님. 글도 참 잘 쓰시네요. 무심한 듯 서로를 챙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길이 참

비슷하게 그려지는 글이었어요. 다른 욕심은 없는데 유독 걸음 욕심을 내는 어머니를 아무 말 없이 챙겨주시는 아버지. 그 무언의 배려가 이 맷돌 호박을 키운 거겠죠. 또 이 글에서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었죠. 호박꽃 이야기였어요. 마트에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갓 피어난 노란 호박꽃. 우리는 늘 상품 가치가 있는 성체의 채소들만 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놓친다는 저자의 말이 참 저는 오늘 그 말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네요. 어쩌면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결과만 보고 과정을 놓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머릿속에 좀 떠오릅니다. 농사로 자식들을 길러내신 부모님도 또 텃밭 작물들도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뿌리를 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이 꽤 치열하고 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봐주는 눈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습니다. 1420번님 사연입니다. 여기저기 아르바이트하다 열흘 만에 쉬는데 아침부터 마트에 들러 오이지 50포 3개, 열무 2단에 얼갈이 1단, 오이 15개, 부추 1단 엄청 사왔어요. 제 배는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는데 언제 오이지 담그고 열무 얼갈이 김치 담그고 오이 소박이는 또 언제 담가야 하나 한숨이 나올만 한데 이거 다 해서 주변 언니 동생 친구 챙겨줄 거 생각하면 행복함이 먼저 드는 저를 어찌해야 할까요? 몸은 힘들어도 그만큼의 행복은 무엇으로도 비교가 안 돼요. 좋은 음악이 있어 힘을 내봅니다 하셨어요. 참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군요. 힘든데도 또 이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분들이 기쁘게 받아서 먹을 생각을 하면 그 행복은 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대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요. 또 이런 사랑은 어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받으신 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서 또 그것이 다른 곳으로 사랑으로 또 이렇게 전달되겠죠.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에릭 사티의 짐노패디 1번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테나 프리츠 분달리시의 앨범 비너 리더 전곡을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1번째 트랙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요, 로베르트 슈톨츠가 작곡한 바이 나흐트 앳 슌. 뭐랄까요? 우리말로는 비엔나는 밤이 되어야 비로소 아름답다 옮길 수 있겠는데요. 이 에어스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밤이 되어야 비로소 아름답다. 비는 낮에도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런데 해가 지고 이렇게 가스등이 하나 둘 켜질 무렵이 되면 또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오래된 골목과 카페 그리고 음악이 어우러진 그 밤의 풍경을 이 노래는 참 낭만적으로 그려냅니다. 저 역시 비는 송바던 시절에 공연을 보고 친구들과 또 이렇게 천천히 그 링슈트라세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던 밤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데요. 낮보다 오히려 밤이 더 아름답다고 느꼈던 순간들 참 많았습니다. 아마 이 노래도 그런 비의 밤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베르트 슈톨츠의 Wien wird bei Nacht erst schön. 비엔나는 밤이 되어야 비로소 아름답다. 이 곡을 프리츠 분달리시의 노래 그리고 이 곡을 작곡한 로베르트 슈톨츠가 직접 지휘하는 Wien Volksoper Orchestra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테나 프리츠 분달리시 앨범 빈의 노래 비날리더 중에서 오늘은 빈 비트 바이 낙데스 슌 비엔나는 밤이 되어야 비로소 아름답다 이 곡을 분달리시의 노래와 로베르트 슈톨츠가 지휘하는 빈 폭스 오퍼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비날리더 비날리트라고 불리는 이 노래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전부 다 장조예요. 단조를 떠올리니까 진짜 안 어울려요. 근데 장조인데 그래서 듣다 보면은 밝고 유쾌하고 또 막 이렇게 뭔가 미소 지어지고 그런데 또 그 가운데 어떤 곡에는 묘하게 이렇게 아련하게 향수를 자극하면서 뭐 슬프기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 아련이라는 말밖에 안 떠올랐고 다른 근사한 어휘가 없나 고민됐는데 아무튼 그런 향수의 감정을 주는 그런 곡들이 있습니다. 독일어로 Sehnsucht라고 하거든요. 그 향수를 Sehnsüchtig한다고 하면 이런 향수에 젖은 그런 감정인데 저는 장조지만 이 음악들을 거의 그런 감정으로 지금 듣고 있어요. 자, 2190번님 사연입니다. 오늘은 저를 위해 하루를 보내려고 미용실 왔습니다. 450칼로리나 하는 아이스 미숫가루 커피 들고요. 칼로리가 높아서 자주 못 먹거든요. 시술 받으며 졸아야지. 다음 스케줄은 젤 네일이당. 젤 네일. 뭔가 손톱인 것 같죠? 손톱에다가 젤을 바르는 건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예뻐져서 나오실 것 같네요. 아이스 미숫가루 참 맛있죠. 이 곡물 라떼 같이. 450칼로리는 하나요? 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드시는데 칼로리가 높다니까 자주는 정말 못 먹겠네요. 저도 이렇게 미용실 가면은 머리 만져주면 이렇게 잠이 오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깜빡 졸면은 기분은 참 좋은데 좀 부끄러워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거군요.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작문호 90 가운데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보내드립니다. 세면 비치코프까지 위하는 쾰른 서독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오프스 90 가운데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세면 비치코프가 주연한 쾰른 서독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비발디의 칸타타 잔혹한 기억은 이제 그만 리음번호 684 가운데 아 어찌 내 슬픔을 원하는가 보내드릴게요. 카운터테너 안드라스 쇼레 노래 그리고 치아라 반키니가 주연한 앙상블 4.15의 연주로 함께 듣고요. 1부 끝곡입니다. 저는 이 곡 듣고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이은상 씨 홍난파곡 사랑을 소프라노 남덕우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라벤더 연인들 가운데 메인 테마 Ladies in Lavender 나이젤 헤스의 음악이었고요. 조슈아 베레 바이올린과 작곡가가 직접 지휘한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들국화님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편안하게 음악 공부하면서 클래식을 더욱 좋아하게 만드시네요. 마음을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방송이에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이것이 클래식 음악의 딱 핵심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더 음악 깊이 깊이 사랑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80, 내주는 강한 성이요 중에 동명의 합창곡 보내드립니다. Ein feste Burg ist unser Gott. 볼프강 뷰넨바인이 지휘하는 콘서티움 무지쿰 남독일 마드리갈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바흐작품 80 내주는 강한 성이요 중에서 동명의 합창곡 보내드렸습니다. 볼프강 균은바인지휘하는 콘서티움 무지쿰 그리고 남독일 마드리갈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박선옥님 사연인데요. 동생이 간호학원 운영해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아침마다 학원 가는 즐거움, 동생이 강의하는 수업도 너무 좋았어요. 하셨습니다. 와, 또 특별한 일이네요. 동생이 운영하시는 간호학원에서 공부하셔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셨군요. 아, 의지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동생 강의도 재밌었겠는데요.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또 아주 의미 있는 자격증 취득하셨으니까 앞으로 그 자격증 가지고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우리가 평소에 잘 못 듣는 곡입니다. 너무 좋은 곡이지만 워낙에 규모가 커서 잘 못 듣는 곡인데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오프 3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 보내드릴게요. 유자왕의 피아노 구스타보 두다메리지아는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길게 느껴지셨나요? 아, 전 듣다 보니까 순식간이었는데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오프스 3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를 유자왕의 피아노와 구스타보 두다메리 지어낸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곡도 전곡이 아니에요. 1악장 들려드린 거고요. 여기에 2악장, 3악장까지 총 3악장이 합쳐진 것이 바로 이 피아노 협주곡 3번의 전곡입니다. 아, 2악장도 너무 감동적이고 뭔가 벅차오르고요. 3악장은 또 얼마나 화끈한지 정말 마지막 빰빠밤 끝나면요. 정말 자동적으로 기립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화려한 곡입니다. 이 피아노 협주곡 3번 한번 전곡, 전악장을 쭉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네요. 하늘바다님 사연인데요. 저는 퇴직하고 초등학교에서 미술 방과 후 강사하고 있어요. 늘 감사하게 되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초등학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치시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더더군다나 감사함을 가지고 일하시면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시겠어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레온 카발로의 아침의 노래 마티나타 듣겠습니다. 테너 프란치스코 아라이자의 노래와 랄프 바이커트가 주연하는 뮌헨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하시죠.

레온 카발로의 마티나타, 아침의 노래를 테너 프란치스코 아라이자의 노래와 랄프 바이커트가 지휘하는 뮌헨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바람돌이라는 귀여운 닉네임 쓰신 분입니다. 무척 피곤하나 아름다운 당신에게로 회복하려 눕습니다. 비스듬히. 아, 재밌어요. 저 이런 도치가 재밌죠. 회복하려 눕습니다. 비스듬히. 네. 꼭 음악 들으시면서 비스듬히 누우셔서 음악 들으시면서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자, 이어지는 거군요. 이병우 작곡입니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 곡 아시죠? 아주 쓸쓸한 마이너 곡인데요. 오늘은 전재덕의 하모니카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이병우 작곡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전재덕의 하모니카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목다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매일 사무실에서 듣다가 병원에서 함께하니 새롭네요. 어디 아픈 곳은 없나 두근두근 음악 들으며 마음 안정시키고 있어요.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원님도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이게 며칠 전이어서 그 다음에 검사 결과 잘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잘 나오셨겠죠? 꼭 마지막까지 결과를 좀 보내주세요. 저 의외로 호기심이 많답니다. 아마 좋으실 거라고 믿고요.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케나 가운데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면비치코프까지 위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시카나 가운데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세면 비치코프가 주연한 파리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앙리 뷰유땅의 비올라 소나타 B플랫 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보내드립니다. 노부코 이마이의 비올라와 로제 비뇨스의 피아노 연주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손을 내미시니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돌아왔다 싶다가도 다시 진창에 빠지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거룩한 손을 뻗으셨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 흔들리는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울 방합장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52장 찬송을 김보람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우리는 형제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그를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억울한 일을 위하여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챔버 코럴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신용옥의 찬양으로 주 믿는 나 남 위해 함께 하고요.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정한 물로 우리 죄를 함께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나의 죄를 씻기는 김혜영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임현모의 찬양으로 보내드렸고요.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마드리갈 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으로 AJ 워십의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0: 먼저 들으신 곡은 주 하나님의 사랑은 국립합창단이었고요. 유창원의 음성으로 주 안에 기쁨 있네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내 너를 위하여 311장 찬송 2부의 첫 곡으로 함께합니다. 김성수와 켄송의 찬양이고요. 이연수의 음성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보내드립니다.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6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오늘은 이웃사랑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형제 사랑에 대하여 더 쓸 것이 없을 정도로 형제 사랑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형제 사랑을 칭찬만 하지 않고 더욱더 많이 사랑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아무리 많은 선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여 칭찬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큰 사랑의 목표를 세워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일정한 양이 없습니다. 사랑은 베풀면 베풀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미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에 감사드리며 그 사랑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길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은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호의적인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사랑에 자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을 담기 위해 더 넓은 품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가르쳐 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293장 찬송 신재호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정영자의 곡이고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김정석과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CCM 함께합니다. 먼저 마운틴 사나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죠. 결국엔 주님이셨네. 박지현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나를 사용하소서 참꽃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후하게 내려주신 가장 큰 선물. 그분의 선하심에 가장 잘 어울리고 또 그분이 가장

단테 신곡 천국편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을 누리며 그분과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이어지는 찬양, 트루바의 곡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안양시립합창단이 부른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리고 옹기장의 찬양 전해드렸어요. 예수 닮기 원해 함께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송정미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둥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D장조는 1악장의 시작 부분의 바이올린 연주가 높고 맑은 종달새의 소리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종달새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경.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2: 별이 다섯 개
0: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비가 그친 뒤 하늘에 떠오른 무지개를 한 번쯤 손으로 잡아보고 싶었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무지개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죠. 정해진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계속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도 무지개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에 쥐라고 주신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라고 말이죠. 그렇게 가다 보면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도 소망을 잃지 않는 시간 보내길 바라면서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월요일 아침 시작합니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뇨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Sunshine in my soul,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요란했던 지난 주말의 날씨 속에서 우리 청취자분들 안전하게 잘 보내셨는지. 날씨가 참 불안정했죠. 쨍 해가 나다가도 갑자기 흐려지면서 비가 흩뿌리고, 조용하다가도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내다보면 폭우가 쏟아붓고 있었어요. 장마가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습하고 불안정한 대기 상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모쪼록 걸음걸음 조심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는 맥추감사 주일이었는데, 주가 주신 감사의 조건들 우리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는 50원, 여러분 긴 문자 쓰시거나 사진 첨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유료 서비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Precious Name,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어제 맥추감사절 은혜로 잘 보냈습니다. 홍천에서 농사지어서 사위가 보내온 감자로 교회 성도님들과 돼지고기 듬뿍 넣고 호박, 감자, 고추장찌개 달게 먹었습니다. 예, 홍천 감자로 만든 고추장찌개 너무 맛있었겠어요. Marching to Zion,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아롱별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마라나타님은 어제 남부교회 찬양 경연제 함께 하셨다고 하고요. 폴라리스님은 어제 교회 식당 당번이라 맥추감사절로 삼계탕 해서 교인들과 푸짐하게 드셨대요. 야, 맥추감사절 특식이었는데요. 모두 어제 풍요롭고 풍성하게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박정성님은 162번 버스 타고 출근길 오르셨군요. 심신이 피곤할 때 영어 찬송을 들으면 뭔가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신대요. 어떤 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고. 박정성님께 띄우는 He leadeth me, 예수가 거느리시니

유튜브 채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딸이 유치원에서 인어공주 역할극을 할 때마다 제비뽑기로 배역을 정한다고 합니다. 딸은 인어공주를 뽑으면 행복하지만 관객 역할을 뽑는 날이면 시무룩해져서 집에 온다고 하네요.

그럴 때 엄마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인생에서는 언제나 인어공주만 할 순 없고 10번 중 9번은 관객이 되는 거야. 그런데 관객일 땐 손뼉을 크게 쳐야 재밌어. 인생의 10분의 9를 누군가를 질투하면서 보내지 말고 기왕이면 크게 손뼉치면서 즐겁게 살자.

우리는 흔히 무대 위에 서서 주인공이 되어야만 의미 있는 삶,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다르죠. 무대 위의 인어공주도 객석의 관객도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내 역할에 충실하고 만족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랍니다.

인어공주 역할을 맡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세요. 그리고 누군가 인어공주가 되는 것을 볼 때도 가장 크게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질투와 비교의식이 아닌 함께 즐거워하고 누리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Days of Elia.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3508님도 좋아요 하셨고요. 소피아님, 너무 좋아하는 시간 항상 감사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뒷자리 0940님은 원래는 매일 인천 승악산에서 들으시는데 장모님 생신이시군요. 아, 축하드립니다. 장모님이 속초에 사시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 속초 도착해서 지금 해변 산책하며 듣고 있다고 합니다. 날씨는 흐린데 뻥 뚫린 바다를 보니까 참 상쾌해요. 예, 철부지 오리님 일산의 애청자신데 우리 철부지 오리님 주신 신청곡을 바다에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Master the Tempest's Raging, 구주여 광풍이 일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2: 참...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빗골 광주는 빗줄기 잠시 멈춤입니다. 79번 버스로 출근하는데요. 기사님 라디오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들려서 반가움에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빗골 광주의 작은 청년님. 예, 월요일은 모두가 좀 뾰족해지는 날이죠. 주말 지나 다시 일상의 시작이라는 부담감 때문인지 예민하고 뾰족해집니다. 그리고 그 뾰족함으로 서로를 찌르니까 아프고 더 예민해지기도 하는 날이 바로 월요일인데요. 습하고 날씨까지 궂은 장마철을 지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정함이라고 생각해요. 다정한 메시지가 담긴 곡을 오늘 일부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8: Hey Jude, don't make it.
7: 비틀즈의 Hey Jude. 이 세상을 네 어깨에 짊어지지 마.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 힘들면 언제도 멈춰도 돼. 다정한 메시지가 담긴 이 곡 남기면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닫겠습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9: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9: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9: 홈픽
8: 홈픽
1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12: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레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애 아침 김윤주입니다. 월요일이 되면 이번 주에는 꼭 목표를 이루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겠다 다짐하는 분들 많죠. 하지만 너무 큰 목표는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 하나를 그냥 두면 점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작은 것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좋은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겠죠? 너무 큰 걸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책상 위를 정리하는 일, 미뤄둔 문자 하나 보내는 일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 하나, 지금 바로

0: 카펜터스 레이니 데이즈 앤 먼데이즈.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어요. 초코 언미님, 매일 자전거 타고 다녀서 인사 못했는데 비 온다 해서 버스 타고 가면서 문자합니다. 비가 우리를 또 이렇게 만나게 해줬네요. 반갑습니다. 해바라기님, 어제 비가 하루 종일 오락가락해서 그런지 더 피곤한 월요일 아침이라고 하셨는데 그러게요. 안 그래도 월요일은 피곤한데 말이죠. 자, 월요일 아침, 비 오는 월요일 아침이네요. 사소한 거라도 응원받고 싶은 것들 얘기해 주시면 한 주의 시작에 응원 가득 보내드릴게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0: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현대 큐미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7: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8: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9: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8: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9: 나를 찾아.
1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0: 스티비 원더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1415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비지스의 Too Much Heaven 들으셨어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6369님 주디 방금 끝난 브라질 대 노르웨이 월드컵 경기에서 노르웨이가 우승후보 브라질을 꺾고 8강 진출했어요. 그러니까요.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노르웨이가 브라질을 꺾고 사상 첫 월드컵 8강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브라질은 36년 만에 월드컵 16강에서 떨어졌대요. 이 엄청난 뉴스인데 솔직히 다른 나라 경기라 그런가 상대적으로 좀 무덤덤하긴 하네요. 진짜 야 브라질이 16강에서 떨어진다고? 할만하긴 한데요. 6369님 아침 일찍부터 축구 보셨군요. 사랑의 향기님 회사 교육 가는 중입니다. 오늘 안 졸고 교육 받아야 되는데 아 교육은 왜 그렇게 졸릴까요? 그게 다 장마 때문이죠. 이렇게 후텁지근하고 이렇게 습한데 어떻게 몸이 안 졸 수 있겠어요. 장마 때문이다 생각하시면서 사랑의 향기님 월요일 화이팅 해주세요.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이수경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이수경 리포터는 장마철 건강관리 꿀팁이나 제습 꿀팁 같은 거 혹시 있나요?
1: 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요즘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죠. 이럴 때 창문을 자주 여는 습관은 오히려 집안을 더 축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환기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 오래 열기보다는 10분 내외로 짧은 시간 공기를 순환시켜 주셔야겠는데요. 무엇보다 앞뒤 창문을 마주보게 열어서 거풍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저도 환기를 좋아해서 무조건 막 여는데 비가 계속 오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잘 보다가 비 안 올 때 환기를 해야 되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꿀팁 감사드려요.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1: 네, 오늘도 장맛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아침부터 습도가 높아서 상당히 후텁지근한 날씨인데요.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 서울 25도 정도입니다.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대부분 지역은 30도 안팎이 예상되고 서울은 28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내릴 비 양은 대부분 20에서 60mm, 호남지방은 최대 80mm까지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과 대구 25도, 광주 23.5도, 부산은 24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아하의 Take on Me 0543님께서 아침밥 준비하면서 매일 들으신다고 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월드컵 노르웨이 8강 진출에 놀라고 계셔서 특별히 노르웨이 밴드죠. 아하의 곡으로 한 곡 더 전해드렸습니다. 노르웨이는 지금 축제 분위기겠네요. 브라질을 꺾고 8강에 진출했다고. 홀란드 선수가 그렇게 잘했다면서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7870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유리드믹스의 Sweet Dreams 들으셨습니다. 하종님, 비 오기 전에 얼른 운동 나왔어요. 운동하는 동안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장마철에는 그렇죠. 이수경 리포터가 얘기했듯이 환기도 운동도

비가 안 올 때 눈치 싸움이에요. 정말 비가 안 올 때 빨리 나가서 걸으시거나 운동하시고 창문도 여시고 비가 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자, 저희가 여러분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작은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청취자 애칭 공모 프로젝트 애칭이 필요해 인데요. 저는 주디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근데 저도 좀 특별하게 뭐라고 좀 불러드릴 거 없을까 고민하다가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귀엽고 부르기 쉽고 우리만의 분위기가 담긴 이름이면 뭐든지 환영합니다. 애칭 뭐가 좋을까요? 자유롭게 응모해 주시면 되고요. 애칭과 함께 간단한 의미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머리 애칭 달아주시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대와여는 아침 인스타그램 cbsfmyou, cbsfmyou 팔로우하시고 SNS로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응모 받을 거고요. 그중에 후보 뽑아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투표할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투표해서 여러분의 애칭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라고 안 불러도 되도록 애칭 응모해 주세요. 애칭 공모 이벤트 1등 당첨되신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 기다리고 있을게요. 7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5626님 신청하신 스팅이에요. Englishman in New York.

예쁜 옷을 입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듯이 좋은 노래는 좋은 기분을 데려와요. 오늘은 어떤 노래를 입어볼까요? 주디와 음악 코디.

한 주의 시작에는 설렘도 있지만 부담도 있고 긴장감도 있죠. 그 중에서 설렘을 극대화시켜줄 노래. 월요일 이 노래 들으면서 설레는 하루의 시작, 설레는 한 주의 시작 같이 만들어 보아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센스 있는 선곡 이유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황금사님이 아침부터 사랑이 넘친다고.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멜로망스의 사랑인가 봐였고요. 1376님이 사랑엔 또 사랑이죠. 오늘 같은 아침엔 스위스어로우의 상큼한 노래로 한 곡 더 등떠밀어 주세요. 0-2175님도 인스타로 사랑해 추천해 주셔서 코디송 완성했습니다. 두 분께 커피 쿠폰 드릴게요. 관절 연골이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0: 매력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0: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2: 새벽반 김치,
1: 새벽반 제조, 새벽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후스타 에미의 위시스 들으면서 퀴즈곡 있는 입으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자신의 차량 뒷문을 열어놓은 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현직 경찰인 아버지의 증거인멸 의혹 관련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쿠팡 주식을 18차례 거래하고 현재도 2억 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월드컵 누적 관중수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로코와 프랑스, 노르웨이가 8강행을 결정한 가운데 아시아 국가는 16강 진출에 모두 실패했습니다. 주말 동안 강릉 경포해변과 안목해변에서 상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최근 동해안의 수온이 오르면서 대형 상어류의 출현이 늘고 있어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랑스를 덮친 폭염으로 2천 명 이상의 초과 사망자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할인마트가 선풍기와 이동식 에어컨 20만 대 판매를 예고하자 수백 명이 줄을 서고 몸싸움까지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서부와 호남 10에서 60mm, 영남 5에서 50mm이며 한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 32도, 부산 28도로 덥겠습니다.

조지 마이클의 페이스 2688님 신청하신 곡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어요. 코맘님이 오늘의 퀴즈곡 정답은 상어가 아닐까요? 주디 너무 귀여워요. 제가 귀여운가요? 저 방금 정색하고 뉴스 했는데 어떤 부분이 귀여우셨나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퀴즈곡 가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프랑스에서는 냉방기기를 사려는 사람들이 할인마트에 몰리면서 긴 줄과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부 매장에는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큰 혼란이 이어졌는데요. 여기서 문제.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고 한정된 수량 때문에 치열한 구매 경쟁이 벌어진 인기 냉방기기의 이름은 뭘까요? 상어는 아니겠죠. 1번 에어컨, 2번 제습기. 에어컨이냐 제습기냐. 정답과 함께 더위를 어떻게 피하고 계신지 이 장마철 여름을 잘 보내는 나만의 노하우 있으면 공개해 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0: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광고 뒤에는 힌트 노래 나가니까요. 힌트가 되는 노래도 잘 듣고 정답 맞춰주세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한국인은 밥습니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5: 대학교.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K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월요일입니다. 에어 서플라이의 All Out of Love, 여기서 에어가 나왔고요. 코니 탈벗의 Any Dream Will Do, 여기에는 콘이 있네요. 오늘의 퀴즈곡 정답은 에어콘, 에어콘이었습니다. 7640님, 에어컨도 제습기도 여름에 둘 다 필요하지만 그래도 무더위엔 에어컨입니다. 정답 맞추셨고요. 2318님, 인천공항 시설교대 근무자입니다. 공항은 적정 온도 습도 유지하기에 장마철이나 한여름이면 어르신들이 오셔서 장기도 두시고 윷놀이도 하면서 쉬신답니다. 저도 집보다 공항에서 일하는 게 더 시원할 때가 많고요. 오해피님, 요리를 끝낸 뒤 샤워하고 나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확실한 방법이죠. 그 땀 흘린 후에 물 샤워, 뭐 비누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 번 샤워하게 되니까 여름에는 간단하게 물만 온몸에 끼얹어 주셔도 정말 시원하고 개운하죠. 8147님, 저녁에 가볍게 샤워하고 꼭 데운 우유 한 잔을 마시게 합니다. 그럼 더운 밤에 잘 잘 수 있거든요. 여름에는 꿀잠 자는 것도 더위를 잘 나는 방법이 되겠네요. 시리님, 저는 시원한 물을 자주 마시고 있습니다. 출근하려고 버스 기다리는데 너무 덥네요. 사실 우리가 더위를 피하는 방법, 더위를 잘 이겨내는 방법, 이런 거는 다이어트하는 방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알죠. 누구나 다 아는데 그래도 뭐 없나 하면서 검색도 하고 물어보게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확실한 방법들 보내준 이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오늘의 정답 에어컨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이제 기록적인 폭염이 유럽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장마가 끝나면 한국에도 유럽 같은 찜통더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진짜 건강관리 더 이번 여름에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너무 덥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8시 20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7673님 신청곡이에요. Westlife, My Love.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월요일 2부 함께하고 계세요. 두아리파의 피지컬, 그 전에 위켄드의 Take My Breath 들으셨고요. 반팔 한우님이 위켄드 노래 너무 좋다고 해주셨네요. 그 전에는 가리스 게이츠의 Say It Isn't So 전해드렸습니다. 미승가영 아빠님, 부산에서 천안 가면서 잘 듣고 있다고 사연 주셨는데 먼 길 가시네요. 주말이라 부산 갔다 오셨나 봐요. 궂은 날씨에 조심히 안전히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세요. 저희가 청취자 애칭 공모 프로젝트 애칭이 필요해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디라고 여러분이 불러주시잖아요. 저도 좀 특별하게 뭔가 불러드릴 거 없을까 해서 이벤트 하고 있어요. 귀엽고 부르기 쉽고 우리만의 분위기가 담긴 청취자 애칭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 1등께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머리 애칭 달고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대와는 아침 인스타그램 CBS FM YOU CBS FM YOU 팔로우하시고 SNS로 애칭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3235님이 아침이 어때요? 아침을 귀엽게 부르는 말 아침이, 동치미 생각나는 아주 귀여운 이름. 니노님, 주주.

주들 어떨까요? 주디를 사랑하는 주디를 기다리는 주 주디를 위한 주주들. 아, 주주들도 깜찍하네요. 9864님 아가 추천합니다. 아가요. 아침 가족의 줄임말. 의미는 있네. 아침 가족 줄여서 아가. 근데 뭔가 시어머님 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가. 새아가. 근데 선택은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애칭 공모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받아서 후보 뽑아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투표할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투표해서 여러분의 애칭을 결정해 주시면 1등 당첨되신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5802님 신청곡이에요. 제이 어제처럼. Say a word. Just know that if ever you

자매들 등교 준비하면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있어요 하신 0630님과 장나라의 스윗드림 같이 들었어요. 0613님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월요일 2부 함께하고 계세요. 별처럼님, 우리 회사 전유미 팀장님이 매일 그대와 여는 아침 들으면서 출근한대요. 오늘도 듣고 있나요? 전유미 팀장님. 팀장님 깜짝 놀라셨나요? 오늘 사연 소개되면 이따 회사에서 만나서 즐겁게 수다 떨 수 있을 듯요. 제가 월요일 아침 시작할 좋은 거리 만들어 드렸어요. 9733님 출근 중에 조용히 다니는 편인데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광주 2호선 지하철 공사로 출근길이 밀려서 라디오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운전 중에 라디오 듣는 것도 참 좋네요. 그럼요. 이렇게 또 우연한 계기로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일도 또 와주실 거죠? 9733님. 3369님

친구들과 백패킹 다녀와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빗소리 들으면서 숲속에서 보낸 시간이 오히려 더 특별해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다이도의 땡큐 정하셨어요.

0: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앨런 워커의 더 드럼 3388님과 들으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서머네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서머네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서머네드피아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0: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 참. 메디힐 톤업
1: 패드.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2: 홈픽.
0: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0: 홈픽.
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4: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맑은 하늘이었다가도 금세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그치면 후텁지근한 더위가 찾아옵니다. 아침엔 빗소리에 잠을 깨고 오후엔 숨이 턱 막히는 더위에 놀라죠. 창밖을 볼 때마다 우산을 챙겨야 할지 양산을 챙겨야 할지 눈치싸움도 하게 되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엔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무리한 야외 활동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날씨는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지만 하루를 보내는 태도는 바꿀 수 있죠. 오락가락하는 비에도 또 길게 이어지는 더위에도 내 몸을 먼저 살피고 작은 쉼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해야 할 일을 줄이고 속도를 조금 늦추며 무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덜 쌓일 텐데요. 완벽하게 해내려 하기보다 무사히 지나가는 하루를 목표로 삼아보면 어떨까요?